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참, 큰일 났네. 영어 공부를 리딩이랑 라이팅밖에 안 했는데, 프리토킹 연습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떨리네. 올 때가 됐는데.
4: Hello, are you Minsoon? Nice to meet you. I'm Mansuru. How are you today?
2: I'm fine. And you?
4: I'm wonderful today.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s?
2: Weekend? 뭐지? 지금? 뭐 주말에 데이트하자는 건가? 지금은 밀당 좀 해야겠지? I don't know.
4: Oh, me? I really enjoy watching movies. It's one of my favorite hobbies.
2: 아, 영화 보자는 말인가 보네. Do you like Korean movie? 한국 영화도 잘 보세요.
4: Yes, I watch Korean movies all the time.
2: 다 나오는데 어떻게 봐요? 혹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Can you speak Korean?
4: The movie has subtitles. So, even if I don't understand Korean, I can still enjoy the movie.
2: 타이틀? 아, 영화 제목. 지금 나랑 영화 제목 맞추기 게임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Korean movie 타이틀 스타트.
4: What kind of start do you want to do? Oh! You mean what do I do when the movie starts? Well, I usually just eat popcorn.
2: 아, 뭐야? 벌써 시작했어요. 아, 잠깐만. 팝콘. 아, 팝콘 나오는 그 영화 뭐더라? 아, 맞다. Welcome to 동막골?
4: Welcome to 동막골? What are you talking about? As far as I know, this isn't 동막골. This is Busan, no?
2: 아, 부산 나오는 영화. 아, 뭐지. 아, 마이못 다이가 하는 영화. 그 친구, 프렌드 맞죠? 오, 재밌다. 계속해요. 자, 계속해봐요. 다음 문제, 넥스트.
5: 네.
2: 오늘 배워볼 표현. 영화 자막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4: The movie has subtitles. The movie has subtitles.
2: The movie has subtitles.
1: 자막은 subtitles 혹은 closed caption이라고 합니다. 대사만 보여주는 자막은 subtitle. 대사뿐 아니라 들리는 모든 소리 정보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자막은 closed cap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영화 자막이 있습니다.
4: The movie has subtitle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6: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방송.
7: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is year marks a major turning point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widely promoting the historical value and meaning of Busan as a refugee capital to the globe. Held during such a meaningful period, the 2026 Busan Heritage Night is a special festival where visitors can walk through the old downtown at night and directly encounter the history of the refugee capital and the stories of its people. So joining us today is Mr. Kim Soo-jin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Plan High. Today we're going to discuss why the 2026 Busan Heritage Night is so unique and the reasons why we must continue to remember this history moving forward. 연예단 인터뷰는 플랜하이의 김수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2026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앞으로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6년도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플랜하이 대표 김수진입니다. 오는 7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유라리 광장을 비롯한 피란수도 부산 유산 일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행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반갑습니다. So our guest is the CEO of Plan High, the festival organizer planning and operating the 2026 Busan Heritage Night. He shares that the event will welcome visitors for 2 days. So from Friday, July 24th to Saturday, July 25th, around Busan Provisional Capital Heritage Sites. And he shared, he's really thankful for being invited to such a meaningful opportunity today. Well, I assume a major reason why this year's 2026 Busan Heritage Night is so special is that it is

0: 부산 국가유산 야행은 국가유산청과 부산광역시가 주최 주관을 하고요.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의 심장부였던 피란 수도 이 부산의 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좀 재발견을 하고요. 피란 수도 부산이 남긴 근대 문화 유산을 활용한 이런 야간 콘텐츠를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부산이 피란 수도가 되었던 8월에 맞춰서 매년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서 7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유라리 광장을 비롯한 피란 수도 부산 유산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 가장 좀 특별한 점은요. 아무래도 시민과 함께하는 컨셉으로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그리고 단체 기관의 참여가 대폭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단순히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이번엔 좀 특별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1: 그렇군요. 단순한 야간 축제가 아니라 부산의 역사와 또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라는 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2026 Busan Heritage Night is hosted and organiz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Busan City. It is a signature cultural event of Busan designed to rediscove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which was the heart of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s we know, and to allow citizens to enjoy nighttime cultural content utilizing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left behind by the provisional capital. While it was originally held every year in August to match the month Busan became the provisional capital, he notes that this year's event will take place from Friday, July 24th, as we mentioned, to 25th around the Busan provisional capital heritage sites, including Yurari Square, to align with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held in Busan, as we mentioned. He highlights that the most special aspect this year is the Together with Citizens concept, which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right from the planning stage. And he emphasizes that the event is structured so that instead of simply exhibiting the historical value, citizens can walk, see, and experience it firsthand. And encountering it as a living heritage they can naturally connect with. Well, the festival offers a diverse lineup ranging from the nighttime cultural heritage tours, the media shows, to talk concerts and refugee food experiences as well. So, which program would you highly recommend that citizens and tourists definitely experience? 이번 주제가 기억의 도시 부산, 감정의 유산을 걷다인데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꼭 경험해 보면 좋을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 다좀
1: 그럼요.
0: 소중하고요. 다 즐겨보셨으면 좋겠는데, 딱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7월 25일 저녁 8시부터 8시 15분까지 진행되는 영도대교 독해 미디어 파사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영도대교는 당시 하루 6번 도개하면서 이 피란 수도 부산의 애환이 가장 깊게 새겨진 이 기다림과 재회의 상징 같은 공간인데요. 저는 올해 이 시간을 걷는 피란의 여름밤이라는 주제로 역사가 담긴 다리에 피란 수도 스토리를 좀 결합한 미디어 파사들을 진행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1: 많은 분들이 직접 보시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So he states that while all the programs are precious, if he had to just choose one, he would recommend the Yeongdo Bridge Media Facade performance, which takes place on July 25th from 8 to 8:15 p.m. He explains that the Yeongdo Bridge was raised 6 times a day back then, making it a space that serves as a symbol of waiting and reunion, where the deep sorrows and joys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are most profoundly shown. And he notes that under this year's theme, right, they will present a media facade that combines the 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and this history-laden bridge, and highly recommends that everyone, all the listeners, come to watch it. Visitors will also get to experience a special program called the Eight Nights. And I'm curious to know what kind of programs are included in this and what you see as the unique charm of encountering the

0: cultural heritage of the provisional capital at night. 이번 야행에선 팔야라는 이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밤에 만나는 피란 수도 문화 유산의 매력은 또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올해는 8개의 테마 총 20개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밤에 비춰보는 부산 문화유산 야경, 그리고 밤에 걷는 거리 야로, 그리고 밤과 어우러진 공연과 이야기 야설, 그리고 밤에 드는 역사 이야기 야사, 그리고 밤에 보는 그림 전시 야화, 밤의 시장 야시, 그리고 먹거리 야식, 그리고 피란수도 부산의 하룻밤 야숙으로 총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0: 네.
1: 낮에 피란수도 유산이 보존된 유적지로 다가온다면 밤의 피란수도 유산은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의 실제로 살아냈던 이야기를 좀 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만 볼 수 있는 빛,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이런 무드,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좀 재밌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이름만 들어도 하나하나 다 체험해보고 싶어지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festival is composed of 20 programs spread across 8 distinct themes. So these consist of cultural heritage shining in the night 야경, streets walked at night 야로, and performances and stories blending with the night 야설. Historical tales heard at night 야사, and also painting exhibitions viewed at night 야화, nighttime markets 야시, and food experiences 야식, and also a night spent in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야숙. So he shares his perspective that while the provisional capital heritage feels like a preserved historical site during the day, the night turns into a profound moment where visitors can most sincerely face the stories of the lives that people actually lived through back then, illuminating by lights, videos, and an atmosphere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after dark.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Soo-jin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Plan High. Now, this time, the festival also includes programs that engage the future generation, featuring activities where youths directly participate in creating guidebooks. So how did you come up with all these plans, and in what way do you hope young people will remember and carry forward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So 이번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또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이번 야행에는 부산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촬영한 이 그림과 사진 작품 전시와 함께 해강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획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0: 네.
1: 해강고등학교 학생들은 4월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정식 등재를 기원하는 청소년 캠페인을 직접 이어왔는데요. 저희가 관련 기사를 먼저 접하고 먼저 협업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야행에서는 그 캠페인의 성과물을 저희와 함께 전시를 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든 피란수도 부산 가이드북을 시민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0: 네.
1: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산도 그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잊혀진다는 거였는데요.
0: 그럼요.
1: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피란수도의 역사가 그냥 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언어로 계속해서 새로 쓰이고 이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아이들에겐 또 이런 경험이 오랫도록 또 이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this year's night travel will feature exhibitions of drawings and photographs directly created and captured by Busan's children, youth, and university students, alongside a special project exhibition participated by students from Haegwang University, actually high school. And he explains that since April, students from Haegwang High School have been running their own youth campaign, wishing for the official listing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after seeing news articles about it, his team actually took the initiative to propose a collaboration. During this event, the outcome of that campaign will be exhibited, and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guidebooks made with the students' participation will be distributed to citizens for free. Now, he stresses that the single most important philosophy while preparing for this program was that no matter how magnificent a heritage is, it will eventually be forgotten if there is no one left to remember and speak of it. So he prepared this program with the hope that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becomes a living story that is continuously rewritten and carried forward in today's language, rather than remaining as a past trapped in a display case. And in the course of planning these programs, you must have pondered and studied the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provisional capital. So is there a specific value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that you newly discovered or came to feel once again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예,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서 피란 수도의 역사와 또 문화유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준비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다시 느끼게 된 피란 수도 부산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그 부산은 지리적 여건과 이미 개항 이래 다양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온 경험 그리고 항만이나 행정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1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을 1023일 동안 품어낼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전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군의 유해까지 예우를 갖춰 안치했던 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면서 저는 피란 수도 부산이 단순한 그냥 피란처가 아니라 제네바 협약 정신을 실천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좀 지켜낸 공간이었다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그 절박한 생존의 시간 속에서도 부산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화사 그리고 최초의 대중가수 현인 선생 같은 문화적 씨앗을 튀어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궁핍했던 시절에 오히려 이런 문화와 예술이 사람들을 좀 버티게 했다는 것 그 사실이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다시 배운 부산의 힘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우리 부산이 가진 이야기가 생각보다 정말 훨씬 깊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So he reflects that due to its geographical conditions, its experience of welcoming diverse people ever since its opening as a port and its port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Busan was a city capable of embracing over 1 million refugees for 1,023 days. And upon learning that it was a place where they laid to rest with deep respect, not only our National Armed Forces and fallen UN soldiers, but even the remains of enemy troops, he newly realized that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was not just a refuge, but a space that upheld universal human values by putting the spirit of a Geneva Convention into practice. Another realization he mentioned is that even during those desperate times of survival, Busan sprouted cultural seeds. And he emphasized that the fact that culture and art actually sustained people during their most difficult era was the greatest lesson about Busan's inner strength, and he relearned while preparing this festival. Beautifully said. Well, through this upcoming Heritage Night Festival, what is the core message or feeling that maybe you hope citizens will most deeply take away in their hearts?
2: 대표님, 그럼 이번 야행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장 마음에 담아갔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도 이제 부산 토박인데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제 부산 시민분들이 또는 이제 함께 오는 참관객분들이 자부심이라는 걸 좀 가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피란 수도 부산은 이 도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낯선 이들을 밀어내지 않고 서로 돌보고 품어내면서 시간을 함께 건너온 이야기입니다. 이번 야행을 다녀가신 후에 아 부산이 진짜 이런 도시였구나. 이 골목 그리고 이 다리에 그런 뭐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오늘 우리가 겪는 힘든 시기에도 서로 좀 돌보면서 함께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네, 바랍니다.
0: 네, 이번 축제를 통해서 부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달라질 것 같습니다. So he wishes to express it with just a single word.
2: pride, actually. So he notes that the 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is an account of how, during the city's most challenging era, its people did not push away strangers, but instead took care of and embraced one another, crossing through that difficult time together. So he hopes that after attending this Heritage Night event, visitors will carry home the realization in their hearts of what kind of city Busan really was and what kind of history lived within these specific alleys and bridges as well. Also, he expresses his wish that this sense of pride will lead to firm belief that even in the difficult times we face today, we can get through them together by looking after one another.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Kim Soo-jin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Plan High. Now, although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holds the painful history of war, it is simultaneously a city of inclusion and acceptance that embraces countless people. What is the reason why we must continue to remember and carry forward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today? 에피란 수도 부산은 전쟁이란 이 아픈 역사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품어낸 포용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피란 수도 부산은 전쟁이라는 가장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처지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냈던 말 그대로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2: 네.
1: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는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럴수록 저는 70여 년 전 부산이 보여줬던 그 포용과 연대의 기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가치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렇군요. So beautifully said. So he says that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was a city of inclusion that embraced people from all different walks of life, just as they were, even amidst the most horrific circumstances of war. Pointing out that wars continue all around the world today, and that cooperation and solidarity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fortunately said to be weaker than before. He shares his belief that the memory of inclusion and solidarity shown by Busan some 70 years ago becomes all the more precious. He emphasizes that continuing to remember and carry forward this history is not merely reminiscing about the past. Rather, it is about passing down a vital value to us today and to the children who will live in the city in the future. The realization that we were a people capable of embracing one another even in our most difficult moment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with our listeners your last words today? 네, 오늘은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피란 수도를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7월 24일과 25일 유라리 광장을 비롯한 피란 수도 부산 유산 일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좀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2: 네.
1: 한번 언급드렸던 미디어 파사드 영도 다리에서 진행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그 시절에 먹었던 음식들, 그 시절에 했던 체험들, 그리고 그 시절에 어떤 향수가 묻어있는 재현을 할 수 있는 재현 배우분들도 행사장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물씬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1: 꼭 한번 찾아주셔서 이 좀 역사적인 가치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올 여름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축제 현장을 찾아서 우리 부산의 역사와 또 의미를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So he expresses that it was really meaningful to be just able to share about Busan Heritage Night, and he notes that he has that strong desire to meet everyone, all our listeners, on July 24th and 25th around Busan Provisional Capital Heritage Sites. He wants to remind everyone about the Yeongdo Bridge facade performance that you can check out. All the food and acting will be there, so you'll definitely have to embrace all that atmosphere when you go. And he thanks all the listeners and look forward to seeing them in person at the festival grounds. And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Which night view of Busan is your personal favorite? 네, 마치기 전에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1: 네.
2: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부산의 야경은 어딘가요?
1: 뭐 영도대교 위에서 바라보는 네. 뭐 그런 원도심 야경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다리 위에서 뭐 서면 한쪽으로는 뭐 자갈치와 국제시장 방향에 좀 불빛들이 많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뭐 삼목도로 야경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그냥 황령산 그 야경이 가장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네.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2: 너무 좋습니다. 네. So he shares so many, right? But he says just the night view of the old downtown from Yeongdo Bridge and the lights toward the 자갈치 and all the Nampo area, right? And also the tightly clustered lights of houses along the Sambukdoro on the other. And also he mentioned there are just so many, but there's also the Hwangyeongsan where you can check out the beautiful night view. And he's seeing a lot of foreign tourists there as well, so loving that. And Busan is just so lovely, daytime and nighttime. So if you are not from here, I do hope that you enjoy it and you check that out, listener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Soo-jin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Plan High.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플랜하이의 김수진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2: Alright.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IU featuring Kim Chang-won with 너의 의미.

0: The time is now 11:42, which means it's time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hina for the latest updates today. Our correspondent Park Shin-hee is joining us from Beijing. 네, 오늘은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박신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중국 통신원 박신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r. Park Shin-hee connected. We're going to jump into our first topic for today.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portedly launched a massive crackdown on so-called fake state-owned enterprises, companies impersonating state-owned firms. So could you give us the details? 네, 첫 소식 볼게요. 최근 중국 정부가 이른바 가짜 국유기업, 그러니까 국유기업을 사칭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이 확인한 가짜 국유기업은 모두 1,534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약 78%인 1,193곳은 현재도 아직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기업은 국유기업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마치 자회사인 것처럼 등록한 뒤 투자사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어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칭 행위가 투자와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데요. So according to the Chinese economic media outlet, the number of fake state-owned enterprises identified by central and local state-owned enterprises this year has reached 1,534. Among them, roughly 78% or 1,193 companies are still operating. These firms forged documents related to state-owned enterprises or used false information to register as if they were subsidiaries, gaining the trust of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ocess. Because state-owned enterprises carry especially high credibility in China, this kind of impersonation has caused significant damage across investment and lending sectors. Well, what's behind the rise in these fake state-owned enterprises, and what countermeasures is the Chinese government preparing? 네, 이렇게 가짜 국유 기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국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1: 예, 과거에는 위조 인감이나 서류를 이용하는 단순한 방법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차명 지분 보유나 허위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실제 국유 기업이 최대 주주인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 업체들은 국유 기업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연간 최대 300만 위안 하나 약 6억 6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가짜기업 등록 방지 및 단속 규정을 시행했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가짜 국유기업 신고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불법 명의 대여와 가짜 국유기업 근절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며 단속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So while simple methods using forged seals or documents were once common, techniques have grown more sophisticated, including borrowed name shareholdings or fake joint ventures designed to make it appear that a genuine state-owned enterprise is the largest shareholder. Some brokerage firms reportedly charge up to 3 million yuan a year in exchange for lending out a state-owned enterprise's name.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enacted the regulations on preventing and cracking down on the registration of fake enterprises last year, and the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now operates a reporting platform for fake state-owned enterprises. Now,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named the eradication of illegal name lending and fake state-owned enterprises a top priority, further intensifying its crackdown.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There's news of a large fire at a shoe factory in Xinjiang City in the Fujian province, China.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confirmed damage and how the incident unfolded?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중국 푸젠성 진장시의 신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과 당시 상황을 전해주시죠.
1: 예. 이번 화재는 9일 낮 12시 4분쯤에 중국 푸젠성 진장시에 있는 한 신발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근로자 등 239명이 있었으며 213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일부 작업자들은 건물 안에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83명과 소방차 35대, 헬기까지 동원해서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모두 28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발화 지점이 공장 1층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So the fire broke out at around 12:04 p.m. on the 9th at a shoe factory in Xinjiang City. At the time, 239 people, including workers, were inside the factory. While 213 evacuated in time, several workers were trapped inside the building. Fire authorities deployed 183 firefighters, 35 fire trucks, and even helicopters for the rescue operation. But the fire ultimately claimed 28 lives. Authorities believe the fire originated on the factory's first floor and are investigating the exact cause. So, how has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accident, and what significance does this incident carry? 예, 중국 정부는 이번 사고에 어떤 대응을 내놓았으며, 이번 사고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예, 이번 사고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고 직후 인명 구조와 부상자 치료 그리고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화재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리창 국무원 총리도 구조와 사고 수습,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특히 시진핑 주석은 올해 들어 중국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 생산 책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진장시는 7천여 개의 신발 관련 업체가 밀집한 중국 최대 신발 생산 기지인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조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I see. So immediately following the accident, President Xi Jinping ordered all-out efforts for rescue operations, treatment of the injured, and the support for bereaved families, along with a swift investigation to hold those responsible strictly accountable. Premier Li Qiang also called for thorough efforts in rescue, accident response, and prevention of further damage. President Xi Jinping also further emphasized nationwide safety inspections and stronger safety production accountability. Noting that China has seen a series of major safety accidents this year. Since Xinjiang City, where the accident occurred, is China's largest shoe manufacturing hub, with roughly 7,000 shoe-related companies concentrated there, attention is now focused on whether safety management across manufacturing sites will be strengthened as a result.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report and also updates coming from China. 네, 중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중국통신원 박신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r. Park Shin-hee based in Beijing, China,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for our correspondent report segment.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listeners, before we wrap up, let's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coming in. We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about today's listener question. We have the question of what's your favorite night view in Busan? We have 6167번님 saying, I love the night view from Hwangryongsan Observatory. A lot of you are saying the Hwangryongsan. I love that. You can see the entire city, the ocean, and even the Gwangandaegyo Bridge all at once. At night, Busan looks like it's covered in sparkling jewels. Ooh, I love that. And since it takes a little effort to get there, the view feels even more rewarding. I do remember walking up Hwangryongsan once, and it was not easy, but yes, up on the mountain, I remember enjoying ramen, and it was very nice with the view. I highly, highly recommend it if you have never been there. And 5883번님 saying, 저는 광안대교 야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다에 비치는 불빛까지 더해지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I absolutely agree that there's the power of just looking at the sea, right? Just that comfort that you get, and you just feel peace and peaceful. I love that.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secret spots. I don't know if they're secret, but all the night view spots that you can enjoy Busan from.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messages. And listeners, if you'd like to listen to this episode again, you can find our show at befm.or.kr, or you can check out our BFM app as well as our YouTube channel if you haven't already. So, and you can also catch a rerun tonight at 8 p.m. Our final song for today is by Be The Voice with Mellow Yellow. I'll see you tomorrow at 11:05 a.m.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bang.

0: Japan, Busan, Yeobangsan.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Japan,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네, 영어 공부를 리딩이랑 라이팅밖에 안 했는데 프리토킹 연습도 안 했는데 이래 갑자기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떨리네. 올 때가 됐는데.
4: Hello, are you Min-sun? Nice to meet you. I'm Mansuru. How are you today?
2: I'm fine. And you?
4: I'm wonderful today.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s?
2: Weekend? 뭐지? 지금? 뭐 주말에 데이트하자는 건가? 지금은 밀당 좀 해야겠지? I don't know.
4: Oh, me? I really enjoy watching movies. It's one of my favorite hobbies.
2: 영화 보자는 말인가 보네. Do you like Korean movie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아니면 뭐 무서운 영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게 죽을 때까지 기억날 거야, 그런 영화, 인생의 영화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All good. Good. Good. 샵 9050-80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Up next,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adra, here with a Korean traditional singing, 경기민요 singer.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나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가 지정한 무형유산 57호 했는데 요즘은 57호를 빼고 그냥 경기민요 이수자라고 합니다.
0: 네.
1: 옛날에는 그렇게 57호를 달긴 했는데 요즘은 또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경기민요를 그냥 네.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혹시 경기민요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경기민요는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고향이 경남 사람인데 왜 경기민요를 하느냐
0: 네.
1: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0: 네네.
1: 자 그러나 이 경기민요라고 해서 꼭 뭐 경기도 사람만 서울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경기민요는 통속민요이기 때문에 여러 모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널리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리는 소리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 경기민요는 밝고 또 맑고 경쾌하고 세련된 이런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디가 짧아서 우리 정말 흥겨운 민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널리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들 하십니다.
0: 판소리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1: 판소리랑 너무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네. 저한테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판소리는 원래는 전라도
0: 네.
1: 전라도에서 많이 부르고 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판을 열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소리 자체가 발성내는 방법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0: 네.
1: 판소리는 좀 목을 많이 긁어서 내는 소리인가 하면은 경기민요는 목을 긁는 소리보다는 소리를 많이 띄워서 꾀꼬리가 소리를 하는 것처럼
0: 네.
1: 그런 소리가 바로 경기민요거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0: 구성도 많이 다르죠 선생님?
1: 구성이 목구성을 다르게 써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판소리를 그냥 조금 전공할 때 조금은 했는데 만약에 쑥대머리 이래서 목을 조금 긁어내는 소리라고 하면은 우리 경기민요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 나 성화는 바치여 무엇하나 이렇게 흥겹게 조금 소리가 색깔이 좀 많이 다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0: 그럼 선생님이 민요를 하신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1: 지금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0: 네.
1: 제가 워낙 시골 출신이어서 경남 산청이 제 고향인데요. 거기서는 뭐 소리 학원도 따로 있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산촌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가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성인이 되고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제가 5살 때부터 온 동네를 다니면서 노들강변 부르고 또 세타령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일찌감치 목을 좀 많이 튀어서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를.
0: 아 그러셨군요.
1: 네, 네.
0: 벌써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
1: 네.
0: 쭉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1: 네. 부산에서 이제 기반을 잡았지만 또 서울에 공연 있으면 서울도 가고
0: 네.
1: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하고
0: 네.
1: 이제 가르치는 건 부산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0: 아 부산에서 네네. 이제 경기민요를 알려주고 네네. 계시는 거군요.
1: 네.
0: 혹시 특별히 부산인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부산에서 터를 잡다 보니까 서울 소리긴 해서 서울을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긴 했지만
0: 네.
1: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우리 서울 소리를 제대로 된 서울 소리를 보급시키고 싶은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산에서 터를 잡아서 부산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서울에 가서 하고 왔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네네.
0: 실제로 뭐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1: 네네.
0: 뭐 국립 부산국악원 같은 곳에도 또 꾸준히 공연을 올리고 계시고
1: 네 맞아요.
0: 지금 여러 곳에서 부산 시민분들과 경기민요로 만나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국악인으로서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건 좀 어떤가요?
1: 옛날에는 불모지라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0: 네.
1: 근데 요즘은도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또 트로트 부르시고 이래서 이제 많이 좀 알려져서 요즘은 조금 그래도 알려져 있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 부산은 특히 뭐 두드리고 춤이 좀 유명했었거든요.
0: 네.
1: 소리 쪽보다는.
0: 아 그렇군요.
1: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그동안 흐르면서 소리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제가 문화센터에서도 지금 수업을 한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보급이 많이 됐어요.
0: 네.
1: 그리고 공연 때도 호응이 옛날에는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별로 표정도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보셨다면은 지금은 호응이 너무 좋고 반응이 너무 좋고 예, 현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도 혹시 아직 국악이 좀 낯선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좀 국악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1: 국악을 사람들이 전부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은 국악이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막상 접해보시면은 많이 들어봄직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민요는 특히. 그래서 막상 이제 입문을 하시면 되게들 좋아하시는데 입문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급을 시키고 있는데요. 소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접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막상 또 해보시면은 장구랑 같이 민요를 하시면은 너무 신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0: 한번 배워보는 게 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군요.
1: 네네네네.
0: 아까 짧게 들려주셨지만 혹시 네. 경기민요 한 소절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좋아요. 제가 요즘 여름이고 해서 그냥 한강수 타령을 한번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오면서 네. 시원한 서울의 한강을 주제하려고 한 노래이긴 하지만 거기 가사말에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에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고 짧게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0: 네, 부탁드립니다.
1: 자, 오늘 제가 창구를 못 준비해왔지만 제가 손창단으로 치면서 한번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얼쑤!

0: 네.
1: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나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코스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용호별빛공원을 한 두 바퀴 정도 워밍업으로 달려보고 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 길에 해안산책로 코스가 자연 경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 길에는 여기저기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열려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안 저기 출렁다리를 향해 갈 겁니다. 비교적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을 가진 코스입니다. 저렇게 멀리 광안대교도 보이죠? 바로 밑이 바닷가입니다. 다리가 흔들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이기대공원 구름다리입니다. 해식동굴을 보러 갈 겁니다. 여기 이기대에 동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너럭바위에서 오후에 한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네요. 해식동굴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그냥 걸어가도 조금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절대 뛰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런 풍랑주의보 같은 게 있을 때는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옵니다. 와, 여기 보십시오. 오늘 바람이 불어서 특히 좀 이렇게 물이 많이 밀려 들어오네요. 바로 동굴 체험을 할 수 있죠. 해식동굴입니다. 이런 동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여기를 처음 와봤으니까 여기가 엄청 크다고 느껴졌는데 30대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큰 동굴은 아니네요. 작은 동굴입니다. 날이 스산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무섭긴 하네요. 자, 파도를 피해서 이렇게 산악 코스로 우회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기대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바로 옆에 접근할 수 있는 바다가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산이 있다는 게 진짜 매력적입니다.

0: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공룡발전과는 연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해녀의 집이 있기도 한데요. 물질 하시는 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젠 안 쓰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가 조금 자잘자잘하게 스트레스 받는 한 주였는데 이게 태생이 바닷가에서 태어난 녀석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바다가 주는 이 시원함을 강은족 갖기 힘든 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이때 얼음마당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여기서 그 그림 그리는 거 뭐라 사생대회를 했었는데 갈매기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부산 갈매기. 여러분들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는 똑같이 무례하게 대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어떤 친구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착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찬우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착해야 돼. 착하게 마음 먹어. 그래, 저게 정답이다. 저게 맞지. 제가 맞아. Being polite. Being polite. Keep being polite.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벽에 바짝 붙어서 걸으십시오. 잘못하다가는 옆에 빠지면 바로 바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 목적지 오륵도까지 가보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섬을 한 바퀴 더 돌아야 그때쯤이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저 뒤에 낚시하는 분 보이시나요? 세월을 낚고 계신 것 같은데 모쪼록 조심해서 낚시하십시오. 파도 같은 거 조심하시고.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지금 딱 예쁠 때 왔습니다. 뭔가 비밀의 화원으로 들어가는 느낌 아닌가요? 어휴, 참새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남구 트레킹 노선 안내도 여기 보시면 오늘 아까 동생 말에서 시작한 겁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지나와서 여기 지금 오륵도 스카이워크 저기 오륵대가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분명 안 좋았는데 확실히 런투 부산 찍을 때는 제가 날씨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31번 버스를 타면요, 저 대학 다닐 때 집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였어. 좀 많이 돌아가기는 해도 131번이 거의 부산 전역을 도는 버스인데 이 종점이 오륵도 선착장 쪽인데 대학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돈 없잖아요. 택시 탈 돈 없으니까 눈 뜨면 기사님이 깨워주셔. 학생 내려, 종점이야 하면 내리면 여기 오륵도가 보였어요. 새벽 4시? 5시? 이때쯤 되면 여름에 해가 뜨잖아요. 그때 보면 진짜 예쁩니다. 입장 마감 시간이 6시군요. 아쉽지만 이 그림은 여러분이 직접 와서 보시죠. 자, 런투 부산 5화 오륵도 코스 어떠셨습니까? 런투 부산 6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1: Bye bye. Oh, that was so fun. Do you know, I'm glad you're outside running and I'm not running. 박찬호 PD. I'm glad to sit in this chair and just watch you run and see the sights and hear the sounds. Very nice. So today's running route for Run to Busan was a start at Yongho Starlight Park or Pyeobikgongwon and then going up to the Dongsaengmal, the Dongsaengmal Observatory, then to the Sea Cave, the Marine Potholes, the Eulmadang, the Bakgolsae, and then finishing off at Oryukdo Sunrise Park and the Oryukdo Skywalk. And if you have never been on the Skywalk, by the way, for the sunset, that Oryukdo Skywalk is absolutely perfect because you can see everything setting over towards the right-hand side. It's so beautiful and definitely recommend it. But you could see, you know, the course details, it was 5 kilometers and it was pretty difficult. Now, our Tano PD usually clocks in at around 48 minutes for a 10K, a 10 kilometer race or a 10 kilometer run. And for those who want to discover Busan's coastal scenery on the run, this is a perfect course for you. It's got 5K and there's landmark stops all along the way. And yeah, if you enjoy a relaxed running experience with stunning views and local coastal attractions, this is for you. So our producer said that the run began at the Starlight Park. And, you know, the coastline really sets up the tone. It's a wonderful, a beautiful view. And the familiar hum of the city was kind of fading away behind as you get into your run. And then going across the trail, there was beautiful ways. And he said there's a... It's kind of a route that makes you slow down and speed up as you go on it. So you don't need to be running it the whole time. He said the middle stretch of this Igede Coastal Trail was where it was kind of haraine, you know, it came alive because the sea cave is just a reminder that this is, yes, this is modern day, but it takes us back to like, I don't know, many, many hundreds of years at least. And so you've got the marine potholes, you've got the sea cave, and it's centuries of swirling water and sediment that create these little potholes in the ground. And so it looks like potholes, but it's not. It's naturally created. And this is volcanic rock, by the way, if you didn't already know. And they look like dinosaur footprints that people actually think that they are dinosaur footprints, but they're not. They're not. And so that confusion actually makes sense, though, because this is an 80 million year old coastline. 80 million year. And so this line between like geological wonder and prehistoric imagination is actually thinner than you'd expect. So you would be forgiven for thinking that these were Jurassic footprints. But by the time Park PD reached, by the time Chano PD reached the Ormadang, the wide open gathering space, it was very familiar to lots of Busan people. The run had settled. It was quite nice, it had a good rhythm, and the sea was always just ahead or just below you. And he said the final section, it's got a different kind of atmosphere, right? Because there's a view of all these wave cut terraces, coastal cliffs, and you've got to stop and just enjoy, right? You've got to take some pictures, take some videos, take a little selfie. And then, you know, one last break from the day, Orukdo Sky Sunrise Park. And then the Skywalk, do remember, it's from 9 a.m. to 6 p.m. where the Skywalk is open. But you can see where the

0: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8: 이FM 로컬 뉴스 at 6.
9: 전재수 부산시장은 오늘 제10대 부산시의회에서 취임 후 첫 주요 업무 보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시정의 정책 연소성과 균형 있는 예산 운용을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쟁보다 지역 현안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전 시장은 낮은 자세로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시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조례안 등 23건을 심의합니다.
10: Busan Mayor Chun Jae-soo delivered his first major policy briefing to the 10th Busan Metropolitan Council since taking office today. The People Power Party called for continuity with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ies and balanced budget management, while the Democratic Party emphasized cooperation over political conflict to address local issues. Mayor Chun pledged to work closely with the council in a humble and cooperative manner.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will review 23 agenda items, including proposed ordinances through July 28th.
9: 부산 경찰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친 경우 현행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해 사건을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10: Busan police came under criticism for what some viewed as an excessive response after referring two peop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prosecutors on charges of special theft for allegedly taking a 1,501 ice cream without paying for it. Police explained that under current law, when two or more people steal an item together, the offense is classified as special theft, leaving them no choice but to refer the case to prosecutors. However, prosecutors decided not to indict the two, taking into account that they were first-time offenders and that the victim's loss had been fully compensated.
9: 부산시는 오는 9월로 예정되는 정부의 복합형 돔구장 공모에 북한 부지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5만 석 이상 대형 돔과 3만 석 안팎의 중형 돔을 각각 한 곳씩 선정해 내년 6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이 선정되더라도 2031년 착공에 34년 완공될 전망으로 사업비 확보와 행정 절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10: Busan City plans to submit the Northport site for the central government's multi-purpose dome stadium competition, which is expected to open in September. The government plans to select one site each for a large dome with more than 50,000 seats and a mid-sized dome with around 30,000 seats, with the final selections to be announced in June next year. Even if Busan is selected, construction is expected to begin in 2031 and be completed by 2034. Securing project funding and completing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expected to be the biggest challenges.
9: 방한 중인 영국 앤 공주가 오늘 남구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6.25 전쟁에서 숨진 영연방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에는 14개국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으며 이 가운데 영연방 출신 장병은 1,598명입니다. 앤 공주는 묘역 참배와 유엔기 개양식에 참석한 뒤 참전용사들을 만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10: Princess Anne of the United Kingdom visited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Busan today to pay tribute to Commonwealth Service members who lost their lives during the Korean War. The cemetery is the final resting place of veterans from 14 countries that fought under the UN command, including 1,598 service members from Commonwealth nations. After paying her respects at the cemetery and attending a UN flag-raising ceremony, Princess Anne met with Korean War veterans and expressed her gratitude for their sacrifice and service.
9: 대한뇌졸중학회 우수구급대원 심사에서 부산진소방서 정다영 소방교가 전국 1위에 선정됐습니다. 정 소방교는 최근 2년간 뇌졸중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브레인세이버 인증 6차례를 받았으며 학회는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0: Senior firefighter Jeong Da-young of the Busanjin Fire Station has been ranked the nation's top emergency responder in the Korean Stroke Society's 2026 Korean Stroke Angels. Over the past 2 years, Jeong has rapidly transported stroke patients to hospitals, earning the society's Brain Saver certification 6 times. The Korean Stroke Society highly praised Jeong's on-scene response and ability to help secure the critical golden time for stroke patients.
9: 부산 화명수목원은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는 동작꽃 인공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는 동작꽃은 국내에서는 금정산에만 자생해 보전 가치가 높은 희귀 식물로 화명수목원은 지난해부터 증식과 보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 Busan's Hwamyong Arboretum has announced that it has successfully cultivated the endangered slender campion, a Class 2 endangered plant species, through artificial propagation. The rare flower grows naturally only on Kumjongsan Mountain in Korea, making it a species of high conservation value. The arboretum has been working to propagate and conserve the species since last year.
9: 부산은 오늘 밤부터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10: A heat advisory remains in effect across Busan. Tomorrow's low is expected to be 25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30 degrees. There is also a chance of showers in some areas during the afternoon. The current temperature is 27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n Kim.
9: 정화였습니다.
1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PFM, Busan 영어 방송.

0: 우리 엄마가 내 절친이야. My mom is my BFF.
1: Yes.
0: 네. Or bestie라고도 많이
1: bestie.
0: 하죠. Best friend에 yeah. 그냥 좀 짧게 귀엽게 bestie라고
1: yeah.
0: 할 수 있죠.
1: Yeah,
0: 엄마는
1: bestie,
0: 내
1: cutie.
0: 대표야.
1: Yeah.
0: Cutie도요?
1: Yeah.
0: Oh, my mom's my cutie 이렇게 말해요?
1: 저 할머니한테도 Oh, you're so cute 이러는데.
0: 아, 그래요?
1: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0: 아, 그렇죠. 남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겠다.
1: Yeah, bestie.
0: 네. Or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엄마와 뭐 딸이 너무 뭐 여행도 가고 쇼핑도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카페도 같이 가고 다 항상 둘이 붙어서 가는 거 다니잖아요.
1: 네.
0: 이건 영어로 attached at the hip.
1: 어허.
0: 그냥 거의 그냥 허리가 거의 엉덩이에 그냥 그렇죠. 너무 붙어 있다 완전.
1: 네.
0: 어차피 맨날 돌아다니니까, right? Mm-hmm. Kind of like Siamese twins, almost, right? 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Partner in crime.
1: Yes.
0: 범죄.
1: She'll bury a body for me.
0: 파트너다.
1: Yeah. 시체도 묻어줄 수 있는 그런.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단짝 이 뭐지 뭐 그냥 뭐 명콤비 중에서 뭐 제일 많이 쓰는 뭐 이게 순서 이 뭐 무슨 말이지?
1: 저는 그냥 I don't think you 이거 읽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0: 자 작가님 이거 너무 당이 다 읽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 네. The funniest thing is 이거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이 들어오셔서 민수님한테 당부했거든요.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0: 네.
1: 근데 진짜.
0: 근데 그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아직 안 했잖아.
1: 네 안 했죠.
0: It's on the tip of my tongue right now.
1: 안 돼요 하지 마요.
0: 나올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So partner in crime, attached at the hip, BFF, bestie 이런 말은 다 누구 엄마뿐만 아니라
1: yeah.
0: 뭐 절친이나
1: Everybody.
0: or maybe I mean if your dad's your best friend,
1: yeah.
0: 아빠 my dad's my bestie,
1: yeah,
0: right?
1: like daddy's girl.
0: Right or like oh my dad BFF forever. 그것도 좀 이상하다.
1: 그건 좀 이상하다.
0: 좀 이상하죠. 네. 우리 Milk Caramel 님이 아빠는 무료 수리공이라고.
1: Yes. 저 무조건 문제 생기면 아빠 한국어 문제면 엄마 네. 그러는 것 같아요.
0: 미국에요. They have people like managers.
1: Uh-huh.
0: Not managers. What do you call them? Superintendents?
1: Okay.
0: That manage like a building, like an apartment building, let's say.
1: Uh-huh.
0: 이게 주인은 아닌데요. 건물주가 아닌데 그래도 뭐 그 건물 안에 뭐 작은 그렇죠. 이게 작은 방은 있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뭐가 좀 문제가 발생된다.
1: Oh.
0: Like your pipes burst
1: oh,
0: or the water doesn't
1: come out.
0: Kind
1: of like a 경비원 but not for protective.
0: Not security though. They don't work security. They're,
1: okay.
0: they're just there to make sure the apartment is like running
1: yeah.
0: in tip-top shape, right?
1: Mm-hmm.
0: We call them supers. But super is short for something. 아,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 인터넷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네. Anyways, Asia's here. It's Tuesday. You know what that means? Lots of fun corners, right, Asia?
1: 예,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0: 아, 맞네. 이거 내가 해야 되네.
1: 네.
0: 자, 여러분,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보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Yes,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It's a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Just pick A. B or C. 세 문제만 맞추면 프라이즈 겟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프라이즈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Building superintendents.
1: 아.
0: Superintendent 맞았어요. 네. Or we just call them supers.
1: Okay.
0: 네. Isn't that a fun nickname?
1: Supers.
0: Supers, right?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날쇼중의 시간이 왔습니다. Weather Fairy's back.
1: 반갑습니다.
0: 우선은요 칭찬할 게 조금 생겼습니다. 저 자신에게 이제 어제 그렇게 우리 부기도 그렇고 부스타분들도 하도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힘을 조금 써봤습니다. 물론 부산 한적인데 오늘은 그나마 좀 살만했습니다. 네.
2: Do you know how muggy it was outside today?
1: 진짜 오늘 너무 짜증났어요 밖에.
0: 근데 어제와 비교하면요, 굉장히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2: Was yesterday sunny or muggy?
1: Super, both.
0: Both. 네네.
1: 근데 조금 더 on the sunny side.
0: 근데요.
1: Right? A little more on the sunny side.
0: 내일 날씨를 들으시면요.
2: 네.
0: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2: 왜요?
0: 자, 내일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 들어서 one of the hottest days yet.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will be level 26 degrees and high of. 이거 체감온도 아닙니다. 체감온도 아니고요. 34도까지 올라갑니다. 34도. The actual high is 34 degrees.
2: Wait, is it gonna rain though?
0: 그리고 새벽에는요, some rain is expected.

0: 비가 잠깐 내렸다가 그치겠는데요.
1: 언제 그쳐요?
0: 자,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인데 그 의미가 The humidity will shoot up. 그쵸? Hot plus humid, a very uncomfortable day. 그래서 더위에 습도까지 더해져서.
2: So tanning or no tanning? What's the UV like?
0: 그건 항상 최고치예요. 네.
2: 아, okay.
0: 네. 그 폭염주의보도 당연히 발령이 됐고요. 네, 그래서 내일은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우 습하고 덥고 환상의 콤비입니다. 네, 그래서 뭐죠?
3: 여러분, 네네. 내일 저 진짜 짜증 나 있을 거예요. 네. My 짜증 level will 네. be through the roof.
0: 지붕을 뚫는다.
3: 지금 짜증입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좀 가져와 봤는데 it's boiling. 이게 조금 적합할까요?
2: 네.
0: 내일의 날씨와
2: 끓는다. Yeah.
0: 그렇죠. 정말 푹푹 찐다. 뭐 엄청 덥다. 그래서 It's boiling outside. Let's stay indoors. 밖이 정말 푹푹 찌네. 우리 실내에 있자.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3: 네. 근데 날씨 요즘에 안 더우세요?
0: 저요?
3: 네.
1: 그러니까 날씨에 타격을 안 받으신다니.
3: 네. 공감력 너무 신기해요.
0: 네. 적응해야죠. 네. 강해지기 위해서.
3: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
4: Cause you are my girl.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3: Yes sir.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4: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e job that we're doing here, at least, I think we could find that, you know, that middle ground.
1: Yeah.
0: Between having fun and making money at the same time.
1: Yeah. 네. Like, I literally come here to chat.
0: 맞아요.
1: And I get paid for it.
0: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1: Yeah.
0: 그냥 와서 떠들고 갑니다.
1: Yeah, Minsu is always like, 금요일에 놀자 하면 진짜 노는 게 아니라 방송하라는 말이에요. Like, 진짜 그래요.
0: 에이자, 나는 방송한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 Right? 그럼 와서 그냥 에이자랑 재밌게 시간 보내고, 시간,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real quick. 내 취향이나 적성에 딱 맞는 일을 만났을 때 쓰는 영어 표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 특기야. 특이야. It's my thing. It's my thing.
1: It's my thing.
0: 네. Or 내 요즘 이거 완전 푹 빠졌어. I'm really into this.
1: I'm so into you, Ariana Grande.
0: I'm so into you. 노래 다른 노래 있었는데.
1: I can barely breathe.
0: 아니, 노래 있어. So into you, I'm into you. Paramore. Paramore 몰라요?
1: Who?
0: 답답해. 넘어가자. 넘어가자. 네. 부장님, Paramore, Into You 노래 혹시 있는가? 네, 부탁. 네, Paramore, Paramore, okay?
1: okay.
0: Or 이거 완전 나잖아. This is so me. This is so me. 와, 이거 완전 나다. 완전 나야. This is so me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lots of messages coming in. I don't want to sift through these. I'll get to these messages, but we do have a second round to get to. So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Would you rather meet 100 people a day or not talk to anyone at work?
0: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이거.
1: Ready? 1, 2, 3, B.
0: B. 당연하죠.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하루에 사람을 100명 만나야 하는 직업. 이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직업. Or 일하는 동안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직업. 이건 너무 쉽다. 근데 이건 MBTI, 사람의 personality, MBTI에 따라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1: Yeah. 네.
0: 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에 참여 가능합니다. 나 진짜 일하는 동안 사람 한 명도 전혀 만나지 않고 네.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당연히 이렇게 못하죠. 우리 여러분들 부스터들. 네. 우리 너튜브에 들어온 부스터들.
1: 근데 이것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화면으로 이제 댓글로 보는 거니까 that's different. It's not 대면.
0: 근데 저는 이게 대면으로
1: yeah.
0: 치면 I could do this.
1: Then. Yeah, right? You could actually do it.
0: So because it's basically, right? People that meet 100 people a day.
1: Mm-hmm.
0: 특히 customer service, right? Industry, right? 뭐 식당이나
1: yeah.
0: right at the store or whatnot. A lot of these customer service workers, they have to meet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a day sometimes, right? Whereas maybe the job that we kind of do here in the studio, you know, it's just us.
1: Yeah.
0: I mean, of course, 우리 부스터들과 함께 하긴 하는데,
1: like,
0: but it's
1: y'all
0: not
1: aren't
0: like,
1: here.
0: 네, 맞아요. 이게 스튜디오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right? 자, 일단 여러분, send in your messages, tell us what you think. In the meantime, here's this very interesting survey. Among MZ office workers, customer service and sales ranked as the least satisfying jobs. Ooh. 67% saying they wanted to quit.
1: Oh, wow.
0: 최악의 직무 만족도 공동 1위로 고객 상담과 영업직. 이 나왔습니다. 네. Accounting, 재무회계, and design 쪽이죠. Followed. So why are these jobs ranked so low, Asia?
1: Well, experts say it's because they're highly people-oriented. Like if your job requires constant interaction and emotional labor, it can be exhausting, especially if it doesn't match your personality. On the flip side, what about the most satisfying jobs? 반대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무는 뭐였나요?
0: Planning and strategy, 기획, 전략직, ranked first at 73%, followed by marketing and PR, 마케팅, 뭐 홍보, 66%, 66%. People said they enjoyed being creative, solving problems, and seeing the impact of their ideas come to real life.
1: So that brings up another question.
0: 네.
1: What'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introverts and extroverts?
0: 그쵸.
1: Because like, we're kind of both.
0: Yeah, I'm an extrovert here.
1: Yeah.
0: Right? 완전 E잖아요.
1: Me too. 저도 카메라만 켜지면 E.
0: 마이크 올라가면 E.
1: Yeah.
0: And 집에 가는 순간 완전 그 아입니다.
1: Yep.
0: So, extroverts gain energy by being around people, while introverts recharge by spending time alone.
1: I think I'm both. I do gain energy, but it runs out eventually. 네.
0: 저는 I로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 완전 충전 100% 하고 여기 와서 E로 변해가지고 다 이렇게

0: 쏟아내는 것 같아요.
1: Yeah, me
0: 그래서
1: too.
0: 집에 가잖아요. 완전 I'm like 다시 recharge. Zero percent에서
1: yes.
0: 가는 거예요.
1: 네. I totally agree with you.
0: Not complaining though. 절대로 oh, yeah. 불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yeah. 오해할까 봐.
1: Like me too. I used to go to Seoul 네. every Saturday for 네. like a children's TV show. So that required me 매일 새벽 토요일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when I come home it would be 12시.
0: Oh.
1: So after that, I won't leave the house for like the next 3 or 4 days.
0: 그렇죠. Recharge 해야 되니까.
1: Yeah.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에너지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 가는 겁니다.
1: 그거 같다. 해리포터의 Demeter인가?
0: 네.
1: 그거 있잖아요.
0: 네. Dementors.
1: Dementors, thank you.
0: Demeter가 뭐야?
1: Demeter는 그리스로만 신한 것 같아요.
0: 왜 내가 이거 알지? Why do I know this? Right? 자, real quick. 외향인 and 내향인. 그럼 이걸 뭐라 하지? 쉬워요. Extrovert, introvert.
1: Yeah, don't say like E. E만 말하면 안 돼요.
0: E라고 하면 미국에는 이 MBTI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한국처럼 유명하지 않거든요. Oh, I'm a big E.
1: What? Biggie? Biggie Smalls?
0: Like, 아니, 근데 is that how you spell your name? E and then what, right?
1: 맞아요.
0: 네, 뭐 E, I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I'm an extrovert, I'm an introvert. Or 나 사교적이고 활발해. I'm outgoing. 네, on the flip side, 나 좀 조용한 편이야. I'm pretty quiet.
1: 오, 두둥님께서 he's like 두둥님께서 like 그 뭐냐 완전 introvert인데 네. 올스타에서만 outgoing하다고 나댄다고.
0: 어 그래요?
1: 아 맞네. 어머, 저는 읽은 것뿐이에요.
0: 네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두둥님. 보일 거예요. 네. 진짜 여기서만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두둥님뿐만 아니라. 몇 명 더 있습니다. 네, 몇 명 더 있어요. 어, 조금 무섭게 말하나? 네. 웃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 그게
0: All right, lots of messages coming in, but we will get to your messages that we didn't get to in hour number two, so do not worry. 문자 요정이 다 챙길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So that's it for today.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 안 하면 아실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That's right, three very easy quiz questions Of course in English, get them right And you get some wonderful prize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a coffee coupon is yours 근데 요즘 어린이들도 많이 뭐지, 도전하게 돼서 뭐 바나나 맛 우유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Second question, everybody loves some chicken, right? Chicken yeah. combo going your way. And if you get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Is this 1번 or 1번?
0: 1번.
1: Okay,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yes, 드디어 맞았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려요.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자, 전화번호 051-744-6693-6694-6695-6696 지금 전화 주세요.
2: In the meantime, while we wait for your call, Jessie J, bang, bang.

0: 나 이제 사람을 좀 혼내니까 말 듣잖아요.
1: 뭐?
0: 그렇죠. 아까 전화 주세요. 좀 뭐 하고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좀 세게 나가야 돼 다음부터. 자, 오늘 도전자 만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부산의 이웃 양산에 살고 있는 민병철입니다.
0: 병철님 from 양산 반갑습니다. 혹시 병철님 양산에는 지금 혹시 비 오고 있습니까?
1: 네,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0: 아, 이제 비 오기 시작했네. 네. 자, 병철님, well, thank you so much. You are today's contestant. 오늘 도전자가 됐습니다. For today's EPQ. 지금 뭐, 기분 어때요? How do you feel?
1: 긴장되고요.
0: 네.
1: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0: 저희가 영광입니다. Thank you for calling us,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세 문제만 맞히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살짝 좀 집중해서 들으면 저희가 살짝 힌트도 조금 드려요. 저랑 에이자. 그래서 잘 듣고만 계시면 아마 바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2: 혹시 영어 선생님이세요?
1: 왜? 그런 네, 오해를 좀 받긴 하는데요.
0: 네.
2: 아니 댓글에 달리고 있어가지고.
0: 네. 일단 영어 선생님이라면 더 부담될 것 같습니다.
2: 오케이,
0: 넵라인. 힌트 다 빼야지 그러면.
1: 같습니다.
0: 오늘 힌트 다 빼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 갈게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3: 퀘스천 넘버 1.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best answer. You step on someone's foot. Then what should you say? A. Congratulations. B. Oh, sorry. C. Good luck. What's your answer?
2: 이제 누군가가 저 그러니까
1: 다시
2: 네.
1: B 같습니다.
0: B요. Sorry.
1: 네.
0: 이거 말 되나? So you step on somebody's foot. Ow, Asia, you step on your foot. 해보세요.
2: Congratulations.
0: 아, 그건 A였고요. B가 뭐였고?
2: Sorry.
0: 아, okay. C는?
2: Good luck.
0: 네, 근데 아까 병철님 B라고 하셨죠?
1: 네, 아닌가요?
2: 아니, 속지 마세요.
0: 당연히 sorry라고 해야죠. 근데 방금 그 sorry, Asia, you sounded the most Canadian ever. 그냥 sorry 해가지고 sorry.
2: Oh, sorry.
0: Sorry. 있습니다. 자, 병철님 첫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에이샤?
2: 커피 쿠폰. 네.
0: 출연료 우리 병철님한테 가야겠다. 에이샤 말고. 맞습니다. 커피 쿠폰 저희가 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걸었죠? 에이샤?
2: 치킨 세트.
0: 치킨 세트 걸려 있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Alright, listen to the second question.
3: Question number two.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0: Asia,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3: Yes, I... So, A. Yes, I have. B. Yes, I do. C. Yes, I did. 어떤 거 같나요? A, B, C.
0: 오, 이건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1: 문제 한 번만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0: 네. 네. 자, 대화 듣고 빈칸 채우기입니다. Asia,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3: Yes, I... 이제 A. Yes, I have. B. Yes, I do. C. Yes, I did.
0: 자, 힌트 드리자면 제가 에이자한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2: 네.
0: 그럼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1: A. Yes, I have. 입니다.
0: 역시 나 그 힌트 안 주려고 했는데. 네. 자, A
1: 감사합니다.
0: have 맞습니다. Have you 질문에는 yes, I have로 대답해야죠.
2: 네. 맞아요.
0: 근데 no면 no I haven't라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2: Yes.
0: 자, 두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치킨 세트 저희가 쏩니다.
1: 감사합니다.
0: 좋아요. 자, 일단 병철 님.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어 있거든요. 자, 지금 뭐 어때요? 좀 긴장 좀 풀었나요?
1: 더 떨립니다.
0: 더 떨리죠? 네. 나 이 답을 원했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3: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English expression.
0: How was the movie?
3: It was amazing. I couldn't bdd my eyes off the screen. A. I couldn't put my eyes off the screen. B.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C. I couldn't make my eyes off the screen.
2: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1: 아니요.
2: 네.

0: 이거 뜻이요. 표현, 바로 갈 거예요. 힌트 필요 없겠네요. 별신님 힌트 필요 없어요?
1: 네.
0: 힌트 필요 없대요. 자, 그러면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정답 어떻게 됩니까?
1: 정답 B입니다.
0: B.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아, 어떡해. 에이저 어떡해. 병철님 어떻게 합니까?
1: 안 돼요.
0: 맞췄습니다.
2: I don't like it when you do that.
0: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2: Yes.
0: 이 밤에 눈을 아예 못 떼겠어.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병철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EPQ 위너. 뿌이뿌이뿌이.
1: 감사합니다.
0: 네. Oh no, thank you. Yeah. 자 지금 뭐 기분 느낌 어떻습니까?
1: 아 정말. 좋고요. 성취감이 장난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홍보까지. Thank you so much. So 커피, 치킨, 앤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갑니다. 병철님 축하드리고요. 자 혹시 마지막으로 일단 방송에 나왔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0: 오 하세요.
1: 네. 항상 제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는 제 사랑하는 와이프 탁혜진 양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딸. 스텔라 케일리에게 이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Stay cool, everyone.
0: Yeah. 좋아. Stay cool. 혹시 이거 문자 이거 날씨 요정한테 배운 표현입니까?
1: 아, 엊그제 민수님한테 들어가지고요.
0: 아, 그래요. 제가 했네요. 날씨 요정. 날씨 요정 작업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병철님 오늘 저희와 함께
2: so
0: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Okay?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야, 축하드립니다. To 병철님 on being today's EPQ winner. Alright, well, we're gonna wrap up hour number one. 우리 에이샤한테 bye 해야 되네요.
2: Bye-bye.
0: 네, 에이샤.
2: 퇴근하러 가보겠습니다.
0: Stay cool, okay?
2: Yes, I will. 네. Stay hot.
0: I will.
2: No, no, stay hot, as in like...
0: 그쵸.
2: 덥다 말고.
0: 네. Like, I will.
2: Okay, sounds good.
0: 그래서 안 끌어 답했잖아요.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at 7 o'clock. In the meantime, Jesse J. Bang, bang.

0: bottle, it's friends in the bottle, it's Nicki full throttle, it's oh. Swimming in the grotto, we winning in the lotto, we dipping in the pot of blue flow. So, getting so good, it's dripping, I don't would get a ride in the engine that could go. Batman robbing it, bang, bang, cocking it, Queen Nicki dominant.
1: You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0: 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The time is now 7 o'clock.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5: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6: 영어 하이소.
5: 참, 큰일 났네. 영어 공부를 리딩이랑 라이팅밖에 안 했는데, 프리토킹 연습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떨리네. 올 때가 됐는데.
7: Hello, are you Minsoon? Nice to meet you. I'm Mansuru. How are you today?
5: I'm fine. And you?
7: I'm wonderful today.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s?
5: Weekend? 뭐지? 지금 뭐 주말에 데이트하자는 건가? 지금은 밀당 좀 해야겠지? I don't know.
7: Oh, me? I really enjoy watching movies. It's one of my favorite hobbies.
5: 아, 영화 보자는 말인가 보네. Do you like Korean movie? 한국 영화도 잘 보세요.
7: Yes, I watch Korean movies all the time.
5: 한국어로 다 나오는데 어떻게 봐요? 혹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Can you speak Korean?
7: The movie has subtitles, so even if I don't understand Korean, I can still enjoy the movie.
5: 타이틀? 아, 영화 제목. 지금 나랑 영화 제목 맞추기 게임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거죠? Korean movie 타이틀 스타트.
7: What kind of start do you want to do? Oh, you mean what do I do when the movie starts? Well, I usually just eat popcorn.
5: 아, 뭐야, 벌써 시작했어요. 아, 잠깐만, 팝콘. 아, 팝콘 나오는 그 영화 뭐더라? 아, 맞다. Welcome to 동막골?
7: Welcome to 동막골? What are you talking about? As far as I know, this isn't 동막골. This is Busan, no?
5: 아, 부산 나오는 영화. 아, 뭐지. 아, 마이모 따이가 하는 영화. 그 친구, 프렌드 맞죠? 오, 재밌다. 계속해요. 자, 계속해봐요. 다음 문제, 넥스트.
0: 네. 오늘 배워볼 표현. 영화 자막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7: The movie has subtitles. The movie has subtitles.
0: The movie has subtitles.
4: 자막은 subtitles 혹은 closed caption이라고 합니다. 대사만 보여주는 자막은 subtitle. 대사뿐 아니라 들리는 모든 소리 정보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자막은 closed cap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영화 자막이 있습니다.
7: The movie has subtitles.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8: Oh, 잘 잤다.

0: 어머머머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1: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2: 맞다 맞다 올스타.
0: 아 E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2: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2: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3: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All right, time for Evie Tudgeon and Small Talk, leveling up your small talk game week by week. We have Minju-san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You look very, very summery today, Sam.
1: Yeah, it's hot.
0: 맞아요. 진짜 덥죠.
1: 너무 덥습니다.
0: 혹시 밖에, was it raining when you came in?
1: No, but it was really humid.
0: 네, 아주 습하다고 합니다.
1: Mm-hmm.
0: 아, 근데 민주쌤 오늘 코너 시작하기 전에 역시 우리 민주쌤 팬들 들어왔습니다.
1: 제 팬들 맞나요?
0: 네, 팬들 맞아요. 지우 주준이 우왕 민주쌤 등장 이렇게
1: Hi.
0: 왔네요. 네, 우리 조두님도 민주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왔네요.
1: 안녕하세요.
0: 네, 멜러사님이랑 찍은 영상 잘 봤습니다라고도 왔습니다.
1: Kind of 예. 복습하셨네요.
0: 네. 일단 민주쌤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여기서 찍는 쇼츠뿐만 아니라 밖에서 콘텐츠 따로 BFM 콘텐츠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네, 좀 연기 실력도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쵸?
1: 그러니까요.
0: 맞습니다. 우리 전영환도 안녕하세요. 민주쌤 민수쌤이라고 하는데 영환아 안녕.
1: 네. 학생이네요.
0: 학생입니다. 영환아 우리 서진이랑 뭐지? 그 다들 어디 갔니?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네임드랍합니다. 오늘은 네임드랍해. 왜냐면 약속했거든요.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이분 이름 어떻게 페도로스카스카프 안녕하세요 라고
1: 안녕하세요.
0: 합니다.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Minju-sam. But like you said, very hot outside, right?
1: Yeah.
0: 저는 진짜 나가자마자 I'm sweating as soon as I step outside.
1: I know. And summer in Korea is no joke.
0: 맞아요.
1: 점점 뭔가 더 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0: 진짜 이 날씨 때문에
1: 덥고
0: 오늘 방송국 갈까 말까 고민 중. 막 이 정도. 네.
1: 네?
0: 당연히 와야죠, 여러분. 뭐 그 정도 고민해야 할 정도 덥습니다.
1: 네. Yeah.
0: 그래서 like nobody wants to go outside anymore. You just want to stay inside.
1: Yeah.
0: Right? Find some good, you know, where it's air conditioned
1: 맞습니다.
0: and just stay there the whole day.
1: 네. 맞아요.
0: 5분만 걸어도 진짜 feels like a workout to me these days.
1: I know exactly how you feel. And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at. 사실 너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최근 며칠 동안 진짜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Right?
0: 맞습니다. So, 뭐 이렇게 더운 날엔 뭐 영어로도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1: Mm-hmm. 맞습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some expressions that we use all the time during the summer. 여름에 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볼까 해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주주님도 걷다 보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네요.
1: 어, 맞아요. Right. 오, 서울엔 지금 비가 온다네요.
0: 맞습니다. So, Yuryokini, it's raining in Seoul 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민주쌤, 정색 그만하세요. 두둥님이 계속 정색한다네. 저한테.
1: 어, 티가 나나요? 죄송해요.
0: So, expressions you could use, especially when you talk about just how hot it is outside. 여러분, 오늘 배우는 표현인데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날씨에. So, let's get it. 오늘 첫 번째 네,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 melting.
0: 어, 주주님도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1: 오, 찌찌뽕.
0: 아이스크림처럼. 네. 녹습니다.
1: 나 녹겠어. When something melts, it turns from solid to liquid because of heat. 열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melt라고 하는데요.
0: 네.
1: I'm melting이라고 하면 뭐 몸이 녹는다는 건 아니고요. It's so hot that I feel like I'm melting. Right? It's just a funny, exaggerated way to say it's extremely hot.
0: 맞아요.
1: Yeah.
0: 근데 I'm melting이라고 할 때요. 미국에는 그 유명한 I don't know if you've seen this movie. 옛날 영화인데 그 뭐지? 그 Wizard of Oz 있잖아요. Uh-huh. 거기에 나중에 그때 끝에 나오는 그 마녀 있잖아요.
1: Mm-hmm.
0: 코 엄청 길고 초록 색깔 그거 뭐지? 스킨 있는 마녀.
1: Mm-hmm.
0: 물 뿌리면 녹잖아요.
1: Oh yeah. I'm melting.
0: 막 이렇게 연기하면서 진짜 녹거든요.
1: 맞아요.
0: 물 뿌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I'm melting 뭐냐면 너무 더워서 그냥 I'm melting보다 I'm melting 그 마녀처럼 이렇게 그 농담하긴 한데 근데 너무 더워서 맞아 나 녹아 지금 녹고 있어 right 녹겠어 I feel like I'm melting 완전 녹아 내릴 것 같아 이렇게
1: 맞습니다.
0: 표현합니다.
1: 네 그리고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I'm literally melting. 이 literally는 말 그대로란 뜻이지만 사실상 대화에서 과장해서 정말 자주 씁니다. 그죠?
0: 맞습니다.
1: I'm literally melting out here. 나 진짜 지금 녹을 것 같아. 너무
0: 맞습니다.
1: 더워서.
0: 네. 그래서 요즘 날씨에 딱입니다. I'm melting. Or 혹은 진짜 너무 더워 죽겠어. I'm burning up.
1: Oh yeah.
0: 네. 근데 이 burning up은 더울 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진짜 열날 때. 그렇죠. Fever. 맞습니다. 막 감기나 몸살 걸릴 때 그 열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I'm burning up이라고 할 수 있고. Or 이거 날씨 요정도 뭐지 소개했는데 나 익고 있어. I'm roasting.
1: Yeah.
0: I'm roast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I'm dying out here.
1: Yes.
0: I'm dying out her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표현들이 모두 너무 덥다라는 표현을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인데요. 친구들끼리 oh, it's so hot 이것만 쓰지 마시고 I'm melting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자, 부스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실게요. I'm melting.
0: I'm melting입니다.
1: 읽고 계신가요? 네. 안 다, 보여서.
0: 다 같이 따라했다고 생각합시다.
1: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상민님 그렇군요. 그나저나 바람 많이 불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오늘 바람도 기분 나쁜 바람이에요. It's that hot, humid 바람.
1: Yeah.
0: Right? 그냥 시원한 바람 느낌이 아니고 Right? It's just humid and muggy, even because of the wind. 자, 그러면 I'm melting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Oh, Minsuna, how are you doing?
2: I'm melting.
1: Me too. Did you at least put on sunscreen?
2: Of course.
1: Good.
2: SPF 50 every 30 minutes. Minsuna, 선크림은 30분마다 발라줘야 해.
1: Wow, that's impressive.
2: 아, 바로 내 백옥 같은 피부 유지 비결이야. 넌 모르지?
1: 모르겠는데.
0: 그래도 근데 새까매요, 저.
1: 이거 화면에 좀 밝게 나오네요.
0: 그래요?
1: 네. 필터 씌워주셨나봐요. 감사해요.
0: 너무너무 땡큐입니다, 부장님. 자, 그래서 첫 번째 표현, I'm melting. 너무 더워, 진짜. 녹아 가고 있어.
1: 아, 이리엘님 따라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sweating buckets. 아, 땀이 비 오듯이 나. A bucket is a large container that holds water or other liquids. 그 I'm sweating buckets라고 하면 뭐예요? I'm sweating so much that it feels like I could fill buckets with my sweat.
0: 맞습니다.
1: 좀 너무 더럽나요?
0: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Yeah. 이 영화 어떤 영화였지? 그 Mad Max였나? 그 I don't know if you've seen that movie because you know water is so like scarce there. They're like saving their own sweat. 이렇게 땀 흘리는데 그걸 이렇게 컵에 막 이렇게 담고 막 그러거든요.
1: 오케이.
0: 네. 근데 진짜 땀 그 정도 덥다. Right? 땀을 엄청 흘리고 있다. I'm sweating buckets. 뭐 근데 뭐 I'm sweating buckets 뭐 땀이 비 오듯이 지금 흘리고 있다. Right? I was sweating buckets after my workout. 운동하고 땀이 엄청 났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네.
0: 네. Or I'm sweating like crazy. 뭐 그냥 미친 듯이 땀이 흘리고 있다. 네. Or I'm drenched in sweat. 땀으로 흠뻑 젖어
1: 젖었다.
0: 있다. 네. Or I'm like I'm drenched 그래 할 수 있습니다. Sweating 빼고요. 네. I'm drenched. 이 정도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완전 젖어 있다. Or 근데 날씨 너무 더워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1: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땀 많이 나죠. 여름철 필수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m sweating buckets.
0: I'm sweating buckets. 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1: 아직 따라하실 시간도 안 주고.
0: 아, 저를 따라 같이 했다고요. 생각하겠습니다.
1: 네, 네. 여름에 친구 만났을 때 와우, you're sweating buckets. 땀 많이 흘리는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0: 네. 땀 많이 흘리는 친구들 몇 명 있긴 있어요.
1: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많이 흘리는 편이거든요.
0: 그래서 yeah. you're sweating buckets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그런 표정 말고요.
0: Oh, you're sweating buckets. 들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I'm sweating buckets.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Oh, wow, you're sweating buckets.
2: 아,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러워. 아, 근데, 아, 맞아. I think I just lost 2 pounds.
1: That's just water weight? 야, 그건 땀이잖아.
2: Hey, a win is a win. 어쨌든 빠진 거잖아.
1: 수분 빠진 것도 기분 좋아요.
0: 그래서 바로 카페 가서 그 스무디 세 개 마시면 다시 충전을 해야죠. 맞습니다. I'm sweating buckets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너무 더워서 땀을 그 정도 흘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입니다. Stay hydrated. 수분 보충 잘해. 물 많이 마셔. When you're hydrated, your body has enough water. 그러니까 몸에 물이 충분한 상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stay hydrated라고 하면 수분 보충 잘해. Keep your body hydrated. 물 잘 챙겨 마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ell, you'll hear this expression a lot in the summer. People often say it before or after exercising, spending time outside, or traveling on a hot day.
0: 네. Stay hydrated. Mm-hmm.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날씨 요정도 우리 그 청취자분들한테 많이 말해요. 왜냐면 특히 더운 날에 물을 많이 마시고 섭취해야 되니까. 네. Mm-hmm. Stay hydrated. 그래서 오늘 진짜 더워. 물 많이 마셔. Stay hydrated. It's really hot outside today. Or 수분 보충하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stay hydrated.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 네. 그리고 더 캐주얼하게는 drink lots of water. 물 많이 마셔.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도 있고요. Make sure you drink enough water. 물 충분히 마셔.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할 때, 야외 활동할 때는 take a water break.
0: That's right.
1: 물 마시는 시간 좀 가져. 이렇게 걱정해 주실 수 있죠.
0: 맞아요.
1: 같이 네.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Stay hydrated.
0: Stay hydrated. 네. 혹시 제 목소리만 들릴까봐 살짝 백그라운드에
1: 따라 읽는
0: 네 다 뒤에 있는
1: 그 좋은데요?
0: 네 그쵸 그쵸 다시 한번 해보세요
1: Stay hydrated
0: Stay hydrated 좋아요 자 그러면 Stay hydrated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So hot today. 민수나, stay hydrated.
2: Minju, duh, say less. Don't worry, I'm prepared.
1: Oh, you brought water?
2: Better. I brought iced coffee.
1: Well, that's not the same thing.
2: It has ice, that counts. 얼음이 녹으면 물이잖아. 너 과학 시간대에 뭐지 집중 안 했지, 너?
1: <기분 나쁘네요. 웃음> 과학 시간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0: 네. 아, 여러분 일단 그래서 stay hydrated. 네, 유리키 님은 stay hydrated라고 보내네요.
1: 정말 오늘 너무 열심히 따라 읽어 주시고 계십니다, 유리야 님. 저희 네. 선물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어때요?
0: 선물 줄 수 있나요? 와!
1: 피디 님 노 하시면 이제 민수 님이 드릴 거예요.
0: 일단 뭐 저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챙겨드릴 겁니다. 네, that's right. So expressions to use, especially 여러분 바로 내일 일부의 날씨 요정 말 들었죠. 내일 더 더울 거래요.
1: Oh.
0: 네, 막 비도 새벽에 비도 오는데 낮에는 막 햇빛 쨍쨍 완전 장난 아닐 겁니다. So words and expressions to use on such a hot summer day like we're having today and for the next couple of weeks, I think.
1: Yeah.
0: 많이 더울 겁니다. 자, mm-hmm. 오늘 배웠던 표현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I'm melting.
1: 아, 나 녹겠어.
0: I'm sweating buckets.
1: 땀이 비 오듯이 나.
0: Stay hydrated.
1: 수분 보충 잘해.
0: 네. 자, 일단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둥님이 무슨 걱정을 해주시네요. 뭐라고 할지 민수 제자들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 이거보다 더 심해요. 수업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아까 영환이 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애들 나머지 애들 다 안 들어와요. 우리 영환이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에 출티라는 건 없습니다라고 하네요. 이봐요 두둥이 역시 우리.
1: 그러니까 아니 따라 읽었나 안 읽었나 전영환 아닌지 없나.
0: 와 이 사투리 나왔다.
1: 아 짠 안 되겠네.
0: 네 일단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for the fun segment today.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1: Okay, thank you.
0: Alright,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의 스몰 톡 따라왕 as 민주쌤 chose 우리 유리오 킴님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나가지 마세요. 정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듀스가 보입니다. 여름 안에서.

0: 아 시작인가요?
1: 일단 하세요. 전 지금
2: 그 지금 굉장히요 그 뜨거운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노래를 평안히 들으시다가 조금 놀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둥피님께서 먼저 나나넥스도어님, 피리님, 지능형 안티세요? 예, 들어왔고요. 우리 둥피님, 아! 잘 듣다가 갑자기 마이크는 제발 열지 말아주세요.
1: 아니 여러분 이 여름인데 이...
2: 아직 안 끝났어요.
1: 아 그래요?
2: 네, 고수님 왜 저러심? 네. 이거를 조금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1: 아니 이 곡 특히 여름에 나오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Can you stay still? Can you not sing along when this song comes on?
2: 네네네.
1: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2: 이거는 뭐...
1: 아마 우리 피디님도 가만히 못 있어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내가 못해서 민수해야겠다라고 마이크 올린 겁니다.
2: 근데 우리 전영화님께서요.
1: 네.
2: 어떤 의미로 이런 댓글을 다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도움이 되네요.
1: 당연히 우리 영어이지 네. 않겠습니까?
2: 우리 민수 씨 노래 아닐까요?
1: 아 그것도요?
2: 네.
1: 노래가 도움 됐나요, 여러분?
2: 딱 그 타이밍에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1: 그래요?
2: 네네네. 네.
1: 아 우리 영환이 우리 다음에 보자.
2: 처음 오신 것 같아요.
1: 네.
2: 네.
1: 오늘 좀 협박했어요. 오늘 저희 학생들. 네.
2: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읽어야
1: 근데
2: 되는데.
1: 협박은 이거예요. 오늘 너네들 안 들어오면 민주 쌤이 혼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은 애들 가르쳐서.
2: 네네네. 네. 그래서.
1: 너네들 오늘 안 들어오면.
2: 아하.
1: 알제 민주 쌤이 혼낸다.

0: 이렇게 아, 이제
1: 네네. 그 노래 후기 이 마지막 하나까지만 읽을게요. 네. 우리 둥피님 싱어롱도 한두 번이지. 아. 네.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3세 번까지 갔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고수님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등을 하셨습니다. 여. 와, 이번 주 또 가나요?
0: 아, 저 사실 네네. Honestly? 음흠. 오늘 딱 I went to our live broadcast and the YouTube chat was blank.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예, 내 차례다라고 해가지고 1 누르고 보냈는데 딱 제 1이 올리는 순간 1, 2, 3등까지
1: 이미
0: 뜨더라고요.
1: 위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refresh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셔야 되고 우리 진님이 2등, 베니님이 3등 그리고 우리 It's Me 민수님이요. 보니까 6등 하셨네요.
0: Sixth place.
1: 네, 6등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Zuzu님 올스타 오랜만에 출석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0: 아, 혼내야 되는데 왜 오랜만이죠?
1: 그니까요.
0: 왜 오랜만입니까, Zuzu님?
1: 근데요, 우리 둥피님이요, 좀 네.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이 따뜻한 사람은 warm-hearted.
1: Warm-hearted.
0: 두둥이 얼마나 warm-hearted입니까?
1: 왜 그러냐면요, 네. 이렇게 뭐 싱어롱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둥피님이 제일 초반에 요즘 민수와의 의리로 아침 방송 안 듣는 중이에요. 이야,
0: 이건 진짜 칭찬해야 된다.
1: 오,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네요.
0: 일단 둥이 너무 감사하고요.
1: 네네네.
0: 근데 혹시 몇 명 더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1: 역시 아침에서. 이제 그 요구가 많은 방송이죠. 네. 요구가 많은 방송이라는 점 네, 이해를 해주시고
0: 좀 몇 명 더 조금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 네. 그 라운드 1이 그거였잖아요. Would you rather have a high paying job you hate or a low paying job you love?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다나 넥스트원님 같은 경우에 I choose the latter but I will marry a rich guy 라고 하셨고요.
0: 자, 여기서 ladder가 네. 사다리 ladder 아닙니다.
1: 그쵸, 그쵸,
0: 네.
1: 그쵸.
0: L-A-D-D-E-R 아니고 ladder, L-A-T-T-E-R.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까 뭐라고요?
1: 후자.
0: 후자.
1: 네, 전자 후자가 네. 있듯이 후자.
0: 후자.
1: 두 번째 거를 선택한다.
0: 후자. 나 전자.
1: 네.
0: 후자.
1: 후자. 그리고 우리 둥피님 오늘따라 굉장히 댓글이 활발합니다. 'Money motivates me the most'라고 하셨어요.
0: 네. 네,
1: 우리 민수 씨의 목소리도 그러지 않나요? 아침 방송 안 들으시니까.
0: 맞아요.
1: 네네네.
0: 두두님, 일단 몇 명 더 데리고 오세요.
1: 그리고 이제 라운드 2가 'Would you rather meet 100 people a day or not talk to anyone at work'였는데 7170번님께서는요, 저는 말하면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B를 선택하셨어요.
0: Exactly.
1: 네.
0: 그건 science입니다. It's science. If you talk, you use energy.
1: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하면 말할수록 네. 좀 충전이 되는.
0: 오, 그런 사람들. 네,
1: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0: 신기합니다. They need to be studied.
1: 네.
0: 진짜.
1: 칭찬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0: 누구한테요?
1: 최희숙님. It's candy to my ears. I love listening to him sing.
0: 내 귀에 candy.
1: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예상 이거 좀 커버가 좀 힘들 것 같아. 내 귀에 캔디는 좀
0: 아니 해석한 거예요. I translated candy to my ears. 내 귀에 캔디.
1: 네, 죄송합니다.
0: 몰라요?
1: 네. 알아요. 옥태견 씨와
0: 네, 이제 옥태견.
1: 네네네.
0: 네, 가수.
1: 네, 그 백지영님이신가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네네.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리고 이제 당첨자가 있거든요. 저희는요. 정답만 맞춾는다고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꾸준히 아주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도 고르고 있는데요. 누구누? 네,
0: 없어요.
1: 네, 누구누? 자, 유리에어 킴님 햄버거 축하드립니다.
0: 아이고.
1: 타이밍 딱 맞게 킥킥킥이라고 하셨네요.
0: 유리에어 킴님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따라 왕입니다.
1: 네네.
0: 우리 두두님도 옥민수.
1: 나가세요.
0: 내게이세요?
1: 나가세요.
0: 내게이세요?
1: 나가세요. 나가세요.
0: 나가세요구나.
1: 네네, 안 됩니다. 자,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새가 어디서?
0: 근데 좀 솔직히,
1: 네,
0: honestly. 좀 비슷했죠.
1: 언제? 좋아.
0: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니.
1: 저 혹시 그 노래 있나요?
0: 당연히 있죠.

0: 이 PD님 이미 우리 마지막 곡으로 틀라고 지금 걸어놨어요 지금.
1: 아 진짜요?
0: 설마 안 틀겠어요.
1: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이번 것도 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우리 유저님 디즈소 아직도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유저님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요. 역시 극으로 시작을 하시네요. 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 네네. 자, 오늘의 디즈소는 뭐냐면요. Why doing laundry or sorting trash on Sundays is illegal in Germany? 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혹시 대청소 언제 하시나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0: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네. 하지 않습니까?
1: 그 주말에 많이 하지 않나요?
0: 주말에 많이 하죠.
1: 그렇죠. 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근데 독일에서는요 일요일에 이런 대청소를 하게 되면요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Illegal 이래요. 실제로.
0: 부자님 혹시 뭐 오늘 뭐 독일 갑니까? 뭐 여행으로라도 뭐 한 달 스테이 뭐 그런 거 합니까? 이거 왜 필요하지?
1: 아 최근에 네. 조금 그 다른 나라에서 네. 조금 신기한 법들을 제가 조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0: 신기한 거 많죠.
1: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발음이 Gutzeit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the legal hours of silence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0: the legal hour of silence.
1: 네, 이 법안 때문에
0: 독일어로 뭐라고요? What is it in German?
1: Gutzeit. Gutzeit.
0: 아, 독일어 몰라서 네. 뭐라고
1: 네, 이제 찾아봤어요. 그 pronunciation을 제가 들어봤는데 Gutzeit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왜 이것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게 법으로 지정된 절대 침묵의 시간 The legal hours of silence인데 Germany enforces a powerful legally mandated rest period called Gutzeit through federal laws and local municipal ordinances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통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과 공휴일 전체가 이 절대 침묵의 시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요. 네. 이런 대청소 절대 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독일의 특별한 집 구조 때문이거든요. 네. So running a washing machine on Sundays causes strong spin cycle vibrations and hums that travel straight through the walls into adjacent homes라고 합니다.
0: 아, adjacent.
1: 네, 바로 이거는... 인접한.
0: 그렇죠. 네. 바로 옆에 말이죠.
1: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네. 옆집까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네. 또한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빈 맥주병이나 와인병을 외부 수거함에 던져서 쨍그랑 소리를 내는 행위조차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요 신고할 경우에 최대 5천 유로 이게 한화 약 7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웃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네. 신고를 했다 그때부터 전쟁이죠.
0: 맞아요. You don't want to make enemies with your neighbors.
1: 그러니까요.
0: I feel like especially. 네.
1: 이러한 법안이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법안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독일 사회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휴식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So the core philosophy is that Sundays must be completely free from mechanical noise and labor to allow people to bond with family or fully recover within their private sanctuary. 라고 합니다.
0: 네.
1: 네.
0: 중요하죠.
1: 네네네.
0: I think that time with your family, there shouldn't be any... you know, bothers or any, you know, anything to ruin that time. 네, 그래서 이런 네. 자, 가족에 위해 네네네네. 이런 법이 만들었다면 네네네. 할 말이 없네요.
1: 근데 우리 둥피님께서 새로운 법안을 하나 말씀해 주셨네요.
0: 네.
1: 저희도 7시 25분쯤 싱얼롱 안 하는 법안 만들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0: 네, 자 올스타에서 7시 네. 25분쯤 싱얼롱 뭐 금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자 일단 뭐 우리 투표를 할까요? 지금 우리 너튜브에 아주 재밌는 투표 나왔는데
1: 네네네네.
0: 일단 옹민수 맞다 아니다
1: 네.
0: 지금 현재 56%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일단 이걸로 또 한번 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는 네. 찬성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I know you want it. Okay. 자 오늘 문제요정 자 독일의 네. 이 정해진 시간 네,
1: 그렇죠. 구사이트
0: 네, 구사이트라고 네. 합니다. 오늘 좀 여유가 있네요. 오늘 좀 일찍
1: 더 할까요?
0: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1: 되나요?
0: 안 된다.
1: 나가네요.
0: 나가세요.
1: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0: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1: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0: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3: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허브 기술 보증 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그리트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wabangseo.
8: 지역 경제가 힘

0: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8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is year marks a major turning point as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widely promoting the historical value and meaning of Busan as a refugee capital to the globe. Held during such a meaningful period, the 2026 Busan Heritage Night is a special festival where visitors can walk through the old downtown at night and directly encounter the history of the refugee capital and the stories of its people. So joining us today is Mr. Kim Soo-jin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Plan High. Today we're going to discuss why the 2026 Busan Heritage Night is so unique and the reasons why we must continue to remember this history moving forward. 오늘 인터뷰는 Plan High의 김수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2026 피란 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앞으로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6년도 피란 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Plan High 대표 김수진입니다. 오는 7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유라리 광장을 비롯한 피란수도 부산 유산 일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행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So our guest is the CEO of Plan High, the festival organizer planning and operating the 2026 Busan Heritage Night. He shares that the event will welcome visitors for 2 days. So from Friday, July 24th to Saturday, July 25th around Busan Provisional Capital Heritage Sites. And he shared, he's really thankful for being invited to such a meaningful opportunity today. Well, I assume a major reason why this year's 2026 Busan Heritage Night is so special is that it is being held right when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takes place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So could you explain what kind of event the 2026 Busan Heritage Night is? 올해는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해인데요. 이런 시기에 함께 열리는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 어떤 축제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은 국가유산청과 부산광역시가 주최 주관을 하고요.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의 심장부였던 피란수도 이 부산의 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좀 재발견을 하고요. 피란수도 부산이 남긴 근대 문화 유산을 활용한 이런 야간 콘텐츠를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아, 원래는 부산이 피란 수도가 되었던 8월에 맞춰서 매년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서 7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유라리 광장을 비롯한 피란 수도 부산 유산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 가장 좀 특별한 점은요. 아무래도 시민과 함께하는 컨셉으로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그리고 단체 기관의 참여가 대폭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단순히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단순한 야간 축제가 아니라 부산의 역사와 또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라는 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2026 Busan Heritage Night is hosted and organiz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Busan City. It is a signature cultural event of Busan designed to rediscove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which was the heart of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s we know, and to allow citizens to enjoy nighttime cultural content utilizing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left behind by the provisional capital. While it was originally held every year in August to match the month Busan became the provisional capital, he notes that this year's event will take place from Friday, July 24th, as we mentioned, to 25th around the Busan provisional capital heritage sites, including Yurari Square, to align with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 held in Busan, as we mentioned. He highlights that the most special aspect this year is the Together with Citizens concept, which increase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right from the planning stage. And he emphasizes that the event is structured so that instead of simply exhibiting the historical values, citizens can walk, see, and experience it firsthand, encountering it as a living heritage they can naturally connect with. Well, the festival offers a diverse lineup ranging from the nighttime cultural heritage tours, the media shows to talk concerts and refugee food experiences as well. So which program would you highly recommend that citizens and tourists definitely experience? 이번 주제가 네. 기억의 도시 부산, 감정의 유산을 걷다인데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꼭 경험해보면 좋을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 다 좀 소중하고요. 네. 다 즐겨보셨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7월 25일 저녁 8시부터 8시 15분까지 진행되는 영도대교 독해 미디어 파사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영도대교는 당시 하루 6번 도개하면서 이 피란 수도 부산의 애환이 가장 깊게 새겨진 이 기다림과 재회의 상징 같은 공간인데요. 저는 올해 이 시간을 걷는 피란의 여름밤이라는 주제로 역사가 담긴 다리에 피란 수도 스토리를 좀 결합한 미디어 파사들을 진행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직접 보시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So he states that while all the programs are precious, if he had to just choose one, he would recommend the Yeongdo Bridge Media Facade performance, which takes place on July 25th from 8 to 8:15 p.m. He explains that the Yeongdo Bridge was raised 6 times a day back then, making it a space that serves as a symbol of waiting and reunion, where the deep sorrows and joys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are most profoundly shown. And he notes that under this year's theme, right, they will present a media facade that combines the 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and this history-laden bridge, and highly recommends that everyone, all the listeners, come to watch it. Well, visitors will also get to experience a special program called the 8 Nights. And I'm curious to know what kind of programs are included in this and what you see as the unique charm of encountering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provisional capital at night. Night. 이번 야행에선 8야라는 이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밤에 만나는 피란수도 문화유산의 매력은 또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는 8개의 테마 총 20개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밤에 비춰보는 부산 문화유산 야경, 그리고 밤에 걷는 거리 야로, 그리고 밤과 어우러진 공연

0: 과 이야기 야설, 그리고 밤에 드는 역사 이야기 야사, 그리고 밤에 보는 그림 전시 야화, 밤의 시장 야시, 그리고 먹거리 야식, 그리고 피란수도 부산의 하룻밤 야숙으로 총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1: 네.
0: 낮에 피란수도 유산이 보존된 유적지로 다가온다면 밤의 피란수도 유산은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의 실제로 살아냈던 이야기를 좀 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만 볼 수 있는 빛,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이런 무드,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좀 재밌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오, 그렇군요. 이름만 들어도 하나하나 다 체험해보고 싶어지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festival is composed of 20 programs spread across 8 distinct themes. So these consist of cultural heritage shining in the night 야경, streets walked at night 야로, and performances and stories blending with the night 야설. Historical tales heard at night 야사, and also painting exhibitions viewed at night 야화, nighttime markets 야시, and food experiences 야식, and also a night spent in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야숙. So he shares his perspective that while the provisional capital heritage feels like a preserved historical site during the day, the night turns into a profound moment where visitors can most sincerely face the stories of the lives that people actually lived through back then. Illuminated by lights, videos, and an atmosphere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after dark.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Soo-jin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Plan High. Now, this time, the festival also includes programs that engage the future generation, featuring activities where youths directly participate in creating guidebooks. So how did you come up with all these plans, and in what way do you hope young people will remember and carry forward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So 이번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또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이번 야행에는 부산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촬영한 이 그림과 사진작품, 전시와 함께 해강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획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1: 네.
0: 해강고등학교 학생들은 4월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정식 등재를 기원하는 청소년 캠페인을 직접 이어왔는데요. 저희가 관련 기사를 먼저 접하고 먼저 협업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야행에서는 그 캠페인의 성과물을 저희와 함께 전시를 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든 피란수도 부산 가이드북을 시민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1: 네.
0: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산도 그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잊혀진다는 거였는데요.
1: 그럼요.
0: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피란수도의 역사가 그냥 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언어로 계속해서 새로 쓰이고 이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아이들에겐 또 이런 경험이 오랫도록 또 이제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this year's night travel will feature exhibitions of drawings and photographs directly created and captured by Busan's children, youth, and university students, alongside a special project exhibition participated by students from Haegwang University, actually high school. And he explains that since April, students from Haegwang High School have been running their own youth campaign, wishing for the official listing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after seeing news articles about it, his team actually took the initiative to propose a collaboration. During this event, the outcome of that campaign will be exhibited, and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guidebooks made with the students' participation will be distributed to citizens for free. Now, he stresses that the single most important philosophy while preparing for this program was that no matter how magnificent a heritage is, it will eventually be forgotten if there is no one left to remember and speak of it. So he prepared this program with the hope that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becomes a living story that is continuously rewritten and carried forward in today's language, rather than remaining as a past trapped in a display case. And in the course of planning these programs, you must have pondered and studied the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provisional capital. So is there a specific value

0: 국민을 1023일 동안 품어낼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전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군의 유해까지 예우를 갖춰 안치했던 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면서 저는 피란 수도 부산이 단순한 그냥 피란처가 아니라 제네바 협약 정신을 실천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좀 지켜낸 공간이었다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1: 네.
0: 또 하나는 그 절박한 생존의 시간 속에서도 부산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화사 그리고 최초의 대중가수 현인 선생 같은 문화적 씨앗을 튀어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궁핍했던 시절에 오히려 이런 문화와 예술이 사람들을 좀 버티게 했다는 것, 그 사실이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다시 배운 부산의 힘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부산이 가진 이야기가 생각보다 정말 훨씬 깊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2: So he reflects that due to its geographical conditions, its experience of welcoming diverse people ever since its opening as a port and its port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Busan was a city capable of embracing over 1 million refugees for 1,023 days. And upon learning that it was a place where they laid to rest with deep respect, not only our National Armed Forces and fallen UN soldiers, but even the remains of enemy troops, he newly realized that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was not just a refuge, but a space that upheld universal human values by putting the spirit of a Geneva Convention into practice. Another realization he mentioned is that even during those desperate times of survival, Busan sprouted cultural seeds. And he emphasized that the fact that culture and art actually sustained people during their most difficult era was the greatest lesson about Busan's inner strength. And he relearned while preparing this festival, beautifully said. Well, through this upcoming Heritage Night Festival, what is the core message or feeling that maybe you hope citizens will most deeply take away in their hearts?
1: 대표님, 그럼 이번 야행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장 마음에 담아갔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저도 이제 부산 토박인데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제 부산 시민분들이 또는 이제 함께 오는 참가객분들이 자부심이라는 걸 좀 가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피란 수도 부산은 이 도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낯선 이들을 밀어내지 않고 서로 돌보고 품어내면서 시간을 함께 건너온 이야기입니다. 이번 야행을 다녀가신 후에 아 부산이 진짜 이런 도시였구나. 이 골목 그리고 이 다리에 그런 뭐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오늘 우리가 겪는 힘든 시기에도 서로 좀 돌보면서 함께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네, 바랍니다.
1: 네. 이번 축제를 통해서 부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So he wishes to express it with just a single word, pride, actually. So he notes that the 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is an account of how during the city's most challenging era, its people did not push away strangers, but instead took care of and embraced one another, crossing through that difficult time together. So he hopes that after attending this Heritage Night event, visitors will carry home the realization in their hearts of what kind of city Busan really was and what kind of history lived within these specific alleys and bridges as well. Also, he expresses his wish that this sense of pride will lead to firm belief that even in the difficult times we face today, we can get through them together by looking after one another.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Kim Soo-jin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Plan High. Now, although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holds the painful history of war, it is simultaneously a city of inclusion and acceptance that embraces countless people. What is the reason why we must continue to remember and carry forward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capital today?
1: 피란 수도 부산은 전쟁이란 이 아픈 역사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품어낸 포용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피란 수도 부산은 전쟁이라는 가장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처지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냈던 말 그대로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는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럴수록 저는 70여 년 전 부산이 보여줘.

0: 있었던 그 포용과 연대의 기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가치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So beautifully said. So he says that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was a city of inclusion that embraced people from all different walks of life just as they were, even amidst the most horrific circumstances of war. Pointing out that wars continue all around the world today and that cooperation and solidarity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fortunately said to be weaker than before. He shares his belief that the memory of inclusion and solidarity shown by Busan some 70 years ago becomes all the more precious. He emphasizes that continuing to remember and carry forward this history is not merely reminiscing about the past. Rather, it is about passing down a vital value to us today and to the children who will live in the city in the future. The realization that we were a people capable of embracing one another even in our most difficult moment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with our listeners your last words today? 네, 오늘은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피란 수도를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7월 24일과 25일 유라리 광장을 비롯한 피란 수도 부산 유산 일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좀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한번 언급드렸던 미디어 파사드 영도 다리에서 진행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그 시절에 먹었던 음식들, 그 시절에 했던 체험들, 그리고 그 시절에 어떤 향수가 묻어있는 재현을 할 수 있는 재현 배우분들도 행사장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물씬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꼭 한번 찾아주셔서 이 좀 역사적인 가치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올 여름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축제 현장을 찾아서 우리 부산의 역사와 또 의미를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So he expresses that it was really meaningful to be just able to share about Busan Heritage Night, and he notes that he has that strong desire to meet everyone, all our listeners, on July 24th and 25th around Busan Provisional Capital Heritage Sites. He wants to remind everyone about the Yeongdo Bridge facade performance that you can check out. All the food and acting will be there, so you'll definitely have to embrace all that atmosphere when you go. And he thanks all the listeners and look forward to seeing them in person at the festival grounds. And before we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Which night view of Busan is your personal favorite? 네, 마치기 전에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0: 네.
1: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부산의 야경은 어딘가요?
0: 뭐 영도대교 위에서 바라보는 네. 뭐 그런 원도심 야경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다리 위에서 뭐 서면 한쪽으로는 뭐 자갈치와 국제시장 방향에 좀 불빛들이 많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1: 네.
0: 그리고 뭐 삼복도로 야경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1: 네.
0: 최근에는 그냥 황령산 그 야경이 가장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1: 네.
0: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예,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1: So he shares so many, right? But he says just the night view of the old downtown from Yeongdo Bridge and the lights toward the Jagalchi and all the Nampo area, right? And also the tightly clustered lights of houses along the Sanbokdo-ro on the other. And also he mentioned there are just so many, but there's also the Hwangyeongsan where you can check out the beautiful night view. And he's seeing a lot of foreign tourists there as well, so loving that. And Busan is just so lovely daytime and nighttime, so if you are not from here, I do hope that you enjoy it and you check that out, listeners.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Soo-jin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Plan High.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 플랜하이의 김수진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IU featuring Kim Chang-won with 너의 의미.

0: The time is now 11:42, which means it's time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hina for the latest updates today. Our correspondent Park Shin-hee is joining us from Beijing. 네, 오늘은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박신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중국 통신원 박신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r. Park Shin-hee connected. We're going to jump into our first topic for today.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portedly launched a massive crackdown on so-called fake state-owned enterprises, companies impersonating state-owned firms. So could you give us the details? 네, 첫 소식 볼게요. 최근 중국 정부가 이른바 가짜 국유기업, 그러니까 국유기업을 사칭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앙 기업과 지방 국유 기업이 확인한 가짜 국유 기업은 모두 1,534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약 78%인 1,193곳은 현재도 아직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는데요. 이들 기업은 국유 기업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마치 자회사인 것처럼 등록한 뒤 투자사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어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칭 행위가 투자와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데요. So according to the Chinese economic media outlet, the number of fake state-owned enterprises identified by central and local state-owned enterprises this year has reached 1,534. Among them, roughly 78% or 1,193 companies are still operating. These firms forged documents related to state-owned enterprises or used false information to register as if they were subsidiaries.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llo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5: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4: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
5: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6: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0: that moved you the most that you've ever seen. 네, 여러분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 가장 슬펐거나 뭐 가장 감동적인 영화 아니면 뭐 무서운 영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게 죽을 때까지 기억날 거야 그런 영화 인생의 영화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All good. Good. Good. Sharp 9050 9050 KakaoTalk or YouTube Live. Up next,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National Singing 경기민요 Singer.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나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가 지정한 무형유산 57호 했는데 요즘은 57호를 빼고

0: 네. 혹시 경기 미녀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경기 미녀는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고향이 경남 사람인데 왜 경기 미녀를 하느냐
0: 네.
1: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0: 네네.
1: 자, 그러나 이 경기 미녀라고 해서 꼭 뭐 경기도 사람만 서울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경기 미녀는 통속 미녀이기 때문에 여러 모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널리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리는 소리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 경기 미녀는 밝고 또 맑고 경쾌하고 세련된 이런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디가 짧아서 우리 정말 흥겨운 미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널리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들 하십니다.
0: 판소리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1: 판소리랑 너무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네. 저한테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판소리는 원래는 전라도
0: 네.
1: 전라도에서 많이 부르고 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판을 열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소리 자체가 발성내는 방법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0: 네.
1: 판소리는 좀 목을 많이 긁어서 내는 소리인가 하면은 경기미녀는 목을 긁는 소리보다는 소리를 많이 띄워서 꾀꼬리가 소리를 하는 것처럼
0: 네.
1: 그런 소리가 바로 경기미녀거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0: 구성도 많이 다르죠, 선생님?
1: 구성이 목구성을 다르게 써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판소리를 그냥 조금 전공할 때 조금은 했는데 만약에 쑥대머리 이래서 목을 조금 긁어내는 소리라고 하면은 우리 경기미녀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 나 성화는 바치여 무엇하나 이렇게 흥겹게 조금 소리가 색깔이 좀 많이 다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0: 그럼 선생님이 미녀를 하신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1: 지금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0: 네.
1: 제가 워낙 시골 출신이어서 경남 산청이 제 고향인데요. 거기서는 뭐 소리 학원도 따로 있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산촌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가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성인이 되고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제가 5살 때부터 온 동네를 다니면서 노들강변 부르고 또 세타령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일찌감치 목을 좀 많이 튀어서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를.
0: 아 그러셨군요.
1: 네, 네.
0: 벌써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
1: 네.
0: 쭉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1: 네. 부산에서 이제 기반을 잡았지만 또 서울에 공연 있으면 서울도 가고
0: 네.
1: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하고
0: 네.
1: 이제 가르치는 건 부산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0: 아 부산에서 네네. 이제 경기 미녀를 알려주고 네네. 계시는 거군요.
1: 네.
0: 혹시 특별히 부산인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부산에서 터를 잡다 보니까 서울 소리긴 해서 서울을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긴 했지만
0: 네.
1: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우리 서울 소리를 제대로 된 서울 소리를 보급시키고 싶은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산에서 터를 잡아서 부산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서울에 가서 하고 왔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네네.
0: 실제로 뭐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1: 네네.
0: 뭐 국립 부산 국악원 같은 곳에도 또 꾸준히 공연을 올리고 계시고
1: 네 맞아요.
0: 지금 여러 곳에서 부산 시민분들과 경기 민요로 만나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국악인으로서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건 좀 어떤가요?
1: 옛날에는 불모지라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0: 네.
1: 요즘은도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또 트로트 부르시고 이래서 이제 많이 좀 알려져서 요즘은 조금 그래도 알려져 있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 부산은 특히 뭐 두드리고 춤이 좀 유명했었거든요.
0: 네.
1: 소리 쪽보다는.
0: 아 그렇군요.
1: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그동안 흐르면서 소리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제가 문화센터에서도 지금 수업을 한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보급이 많이 됐어요.
0: 네.
1: 그리고 공연 때도 호응이 옛날에는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별로 표정도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보셨다면은 지금은 호응이 너무 좋고 반응이 너무 좋고 예, 현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0: 그런데도 혹시 아직 국악이 좀 낯선 분들이 있다면
1: 네.
0: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좀 국악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1: 국악을 사람들이 전부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은 국악이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0: 만 이제 막상 접해 보시면은 많이 들어봄직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민연 특히. 그래서 막상 이제 입문을 하시면 되게들 좋아하시는데 입문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급을 시키고 있는데요. 소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접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막상 또 해보시면은 장구랑 같이 민요를 하시면은 너무 신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1: 한번 배워보는 게 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군요.
0: 네네네네.
1: 아까 짧게 들려주셨지만 혹시 네. 경기민요 한 소절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좋아요. 제가 요즘 여름이고 해서 그냥 한강수 타령을 한번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오면서 네. 시원한 서울의 한강을 주제하려고 한 노래이긴 하지만 거기 가사말에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에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짧게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립니다.
0: 자, 오늘 제가 창구를 못 준비해왔지만 제가 손창단으로 치면서 한번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얼쑤!

0: 합니다.
1: 네.
0: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나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인기대 해안산책로 코스가 자연 경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인기대는 여기저기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열려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안 저기 출렁다리를 향해 갈 겁니다. 비교적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을 가진 코스입니다. 저렇게 멀리 광안대교도 보이죠? 바로 밑이 바닷가입니다. 다리가 흔들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이기대공원 구름다리입니다. 해식동굴을 보러 갈 겁니다. 여기 이기대에 동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너럭바위에서 오후에 한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네요. 해식동굴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그냥 걸어가도 조금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절대 뛰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런 풍랑주의보 같은 게 있을 때는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옵니다. 와, 여기 보십시오. 오늘 바람이 불어서 특히 좀 이렇게 물이 많이 밀려 들어오네요. 바로 동굴 체험을 할 수 있죠. 해식동굴입니다. 이런 동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여기를 처음 와봤으니까 여기가 엄청 크다고 느껴졌는데 30대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큰 동굴은 아니네요. 작은 동굴입니다. 날이 스산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무섭긴 하네요. 자, 파도를 피해서 이렇게 산악 코스로 우회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기대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바로 옆에 접근할 수 있는 바다가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산이 있다는 게 진짜 매력적입니다.

0: 조사를 해보니까 공룡발자국과는 연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 해녀의 집이 있기도 한데요. 물질하시는 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젠 안 쓰는 공간인 것 같아요.
0: 이번 한 주가 조금 자잘자잘하게 스트레스 받는 한 주였는데 이게 태생이 바닷가에서 태어난 녀석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바다가 주는 이 시원함을 강은 좀 갖기 힘든 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이때 얼마당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여기서 그 그림 그리는 거 뭐라 사생대회를 했었는데 갈매기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부산 갈매기. 여러분들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는 똑같이 무례하게 대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어떤 친구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착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찬우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착해야 돼. 착하게 마음 먹어. 그래, 저게 정답이다. 저게 맞지. 제가 맞아. Being polite. Being polite. Keep being polite.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1: 이 벽에 바짝 붙어서 걸으십시오. 잘못하다가는 옆에 빠지면 바로 바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 목적지 오륵도까지 가보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섬을 한 바퀴 더 돌아야 그때쯤이면 보일 거예요.
0: 이렇게 저 뒤에 낚시하는 분 보이시나요?
1: 세월을 낚고 계신 것 같은데 멋대로 조심해서 낚시하십시오. 파도 같은 거 조심하시고.
0: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지금 딱 예쁠 때 왔습니다. 뭔가 비밀의 화원으로 들어가는 느낌 아닌가요? 어휴, 참새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1: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남구 트레킹 노선 안내도 여기 보시면 오늘 아까 동생 말에서 시작한 겁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지나와서 여기 지금 오륵도 스카이워크 저기 오륵대가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분명 안 좋았는데 확실히 런투 부산 찍을 때는 제가 날씨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31번 버스를 타면요, 저 대학 다닐 때 집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에서 좀 많이 돌아가기는 해도 131번이 거의 부산 전역을 도는 버스인데 이 종점이 오륵도 선착장 쪽인데 대학 때 친구들이랑

Hello, hello. Welcome back. It's time for the second to final segment of the day. It's time for our Busan playlist, where I give you a text topic, you send me messages, and then we gather them all together along with your song request, read them out, and then play you some music. Sounds good? Sounds good. Okay, so let's get straight into it. Today we're talking about movies, the movies that moved us. 아, 여러분 오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감동적인 영화나 뭐 슬펐던 영화 아니면 제 인생에 제일 기억 남는 뭐 잊지 못한 영화다. 그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네, 영어 공부를 리딩이랑 라이팅밖에 안 했는데 프리토킹 연습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떨리네. 올 때가 됐는데.
4: Hello, are you Minsoon? Nice to meet you. I'm Mansuru. How are you today?
2: I'm fine. And you?
4: I'm wonderful today.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s?
2: 뭐지? 지금 뭐 주말에 데이트하자는 건가? 지금은 밀당 좀 해야겠지? I don't know.
4: Oh, me? I really enjoy watching movies. It's one of my favorite hobbies.
2: 아, 영화 보자는 말인가 보네. Do you like Korean movie? 한국 영화도 잘 보세요?
4: Yes, I watch Korean movies all the time.
2: 한국어로 다 나오는데 어떻게 봐요? 혹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Can you speak Korean?
4: The movie has subtitles. So, even if I don't understand Korean, I can still enjoy the movie.
2: 타이틀? 아, 영화 제목. 지금 나랑 영화 제목 맞추기 게임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Korean movie title start.
4: What kind of start do you want to do? Oh, you mean what do I do when the movie starts? Well, I usually just eat popcorn.
2: 아, 뭐야? 벌써 시작했어요. 아, 잠깐만. 팝콘. 아, 팝콘 나오는 그 영화 뭐더라? 아, 맞다. Welcome to 동막골?
4: Welcome to 동막골? What are you talking about? As far as I know, this isn't 동막골. This is Busan, no?
2: 아, 부산 나오는 영화. 아, 뭐지. 아, 마이모 따이가 하는 영화. 그 친구, 프렌드 맞죠? 오, 재밌다. 계속해요. 자, 계속해봐요. 다음 문제, 넥스트. 네. 오늘 배워볼 표현. 영화 자막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4: The movie has subtitles. The movie has subtitles.
2: The movie has subtitles.
1: 자막은 subtitles 혹은 closed caption이라고 합니다. 대사만 보여주는 자막은 subtitle. 대사뿐 아니라 들리는 모든 소리 정보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자막은 closed cap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영화 자막이 있습니다.
4: The movie has subtitle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V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0: 네. 안녕하세요. 날 쇼중의 시간이 왔습니다. Weather Fairy's back.
1: 반갑습니다.
0: 우선은요 칭찬할 게 조금 생겼습니다. 저 자신에게 이제 어제 그렇게 우리 부기도 그렇고 부스타분들도 하도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힘을 조금 써봤습니다. 물론 부산 한적인데 오늘은 그나마 좀 살만했습니다. 네.
2: Do you know how muggy it was outside today?
1: 진짜 오늘 너무 짜증났어요 밖에.
0: 근데 어제와 비교하면요 굉장히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 Was,
0: 근데요
2: Was yesterday sunny or muggy?
1: Super, both.
0: Both, 네네네.
1: 근데 조금 더 on the sunny side.
0: 근데요
1: right? A little more on the sunny side.
0: 내일 날씨를 들으시면요
2: 네.
0: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2: 왜요?
1: 그래요?
0: 자, 내일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 들어서 one of the hottest days yet.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will be level 26 degrees and high of 이거 체감온도 아닙니다. 체감온도 아니고요 34도까지 올라갑니다. 34도. The actual high is 34 degrees.
2: Wait, is it gonna rain though?
0: 그리고 새벽에는요 some rain is expected. 비가 잠깐 내렸다가 그치겠는데요.
2: 언제 그쳐요?
0: 자,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인데 그 의미가 the humidity will shoot up. 그쵸? Hot plus humid, a very uncomfortable day. 그래서 더위에 습도까지 더해져서
2: So tanning or no tanning? What's the UV like?
0: 그건 항상 최고치예요. 네.
2: 아, 네. 오케이.
0: 그 폭염주의보도 당연히 발령이 됐고요. 네, 그래서 내일은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우 습하고 덥고 환상의 콤비입니다. 네, 그래서 뭐죠?
1: 여러분, 네네. 내일 저 진짜 짜증나 있을 거예요. 네. My 짜증 level will 네. be through the roof.
0: 집을 뚫는다.
1: 지금 짜증입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좀 가져와 봤는데 It's boiling. 이게 조금 적합할까요?
2: 네.
0: 내일의 날씨와
2: 끓는다.
0: Yeah. 그렇죠. 그래서 정말 푹푹 찐다. 뭐 엄청 덥다. 그래서 It's boiling outside. Let's stay indoors. 밖이 정말 푹푹 찐해. 우리 실내에 있자.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1: 네. 근데 날씨 요즘에 안 더우세요?
0: 저요?
1: 네.
2: 그러니까 날씨에 타격을 안 받으신다니.
1: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0: 네. 적응해야죠. 네. 강해지기 위해서.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
3: Cause you are my girl.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밌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click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click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0: please,
1: never. Stay home again. 생각이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2: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That's right.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2: Yeah,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every Tuesday here with Asia.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1: 네. Yes.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 All Star 선물도 드립니다.
2: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2부에 문자여정의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참여한 분들 중에 몇 명 뽑아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We have people chiming in. 오늘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처음 보는 분들 아니라 좀 오랜만에 들어오는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데이나 넥스트도어님
1: hey.
2: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내일 바로 내일 그 이 노래 끝을 잡고 도전곡 Backstreet Boys BSB라고 보내네요. 아까 노래 좀 부르고 있었

0: making money at the same time.
1: Yeah. 네. Like I literally come here to chat.
0: 맞아요.
1: And I get paid for it.
0: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1: Yeah.
0: 그냥 와서 떠들고 갑니다.
1: Yeah, Minsu is always like, "Oh, 금요일에 놀자." 하면 진짜 노는 게 아니라 방송하라는 말이에요. like 진짜 그래요.
0: 어, 에이자 나는 방송한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 right? 그럼 와서 그냥 에이자랑 재밌게 시간 보내고 어, 시간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real quick. 내 취향이나 적성에 딱 맞는 일을 만났을 때 쓰는 영어 표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 특기야. 특이야. It's my thing. It's my thing.
1: It's my thing.
0: 네. Or 내 요즘 이거 완전 푹 빠졌어. I'm really into this.
1: I'm so into you, Ariana Grande.
0: I'm so into you. 노래 따로 노래 있었는데.
1: I can barely breathe.
0: 아니, 노래 있어. So into you, I'm into you. Paramore. Paramore 몰라요?
1: Who?
0: 답답해. 넘어가자. 넘어가자. 네. 부장님, Paramore, Into You 노래 혹시 있는가? 네,
1: 하라...
0: 부탁. 네, Paramore, Paramore. Okay?
1: okay.
0: Or 이거 완전 나잖아. This is so me. This is so me. 와 이거 완전 나다. 완전 나야. This is so me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lots of messages coming in. I don't want to sift through these. I'll get to these messages, but we do have a second round to get to. So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Would you rather meet 100 people a day or not talk to anyone at work?
0: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이거.
1: Ready? One, 하나, 둘, 셋. B.
0: 어, 당연하죠.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하루에 사람을 100명 만나야 하는 직업. 이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직업. Or 일하는 동안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직업. 너무 쉽다. 근데 이건 MBT 사람의 personality, MBT에 따라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1: Yeah. 네.
0: 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에 참여 가능합니다. 어, 나 진짜 일하는 동안 사람 한 명도 전혀 만나지 않고 네.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당연히 이렇게 못하죠. 우리 여러분들 부스터들, 네, 우리 너튜브에 들어온 부스터들.
1: 근데 이것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화면으로 이제 댓글로 보는 거니까 that's 어, different. It's 어, not 대면.
0: 근데 저는 이게 아 대면으로
1: yeah.
0: 치면 oh yeah, I could do this.
1: Then. Yeah, right. You could actually do it.
0: So because it's basically right, people that meet 100 people a day.
1: Mm-hmm.
0: 특히 customer service, right? Industry, right? 뭐 식당이나
1: yeah.
0: right at the store or whatnot. A lot of these customer service workers, mm-hmm. they have to meet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a day sometimes, right? Whereas maybe the job that we kind of do here in the studio, you know, it's just us.
1: Yeah.
0: I mean, of course, 우리 부스터들과 함께 하긴 하는데
1: like,
0: but it's
1: y'all
0: not
1: aren't
0: like,
1: here.
0: 네, 맞아요. 이게 스튜디오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Right? 자, 일단 여러분, send in your messages. Tell us what you think. In the meantime, here's this very interesting survey. Among MZ office workers, customer service and sales ranked as the least satisfying jobs. Ooh. 67% saying they wanted to quit.
1: Oh, wow.
0: 최악의 직무 만족도 공동 1위로 고객 상담과 영업직. 이 나왔습니다. 네. Accounting, 재무회계, and design 쪽이죠.
1: Oh.
0: Followed. So why are these jobs ranked so low, Asia?
1: Well, experts say it's because they're highly people-oriented. Like if your job requires constant interaction and emotional labor, it can be exhausting, especially if it doesn't match your personality. On the flip side, what about the most satisfying jobs? 반대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무는 뭐였나요?
0: Planning and strategy, 기획, 전략직, ranked first at 73%, followed by marketing and PR, 마케팅, 뭐 홍보, 66%, 66%. People said they enjoyed being creative, solving problems, and seeing the impact of their ideas come to real life.
1: So that brings up another question.
0: 네.
1: What'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introverts and extroverts?
0: 그쵸.
1: Because like, we're kind of both.
0: Yeah, I'm an extrovert here.
1: Yeah.
0: Right? 완전 E잖아요.
1: Me too. 저도 카메라만 켜지면 E.
0: 마이크 올라가면 E.
1: Yeah.
0: 집에 가는 순간 완전 그 아이입니다.
1: Yep.
0: So, extroverts gain energy by being around people, while introverts recharge by spending time alone.
1: I think I'm both. I do gain energy, but it runs out eventually. 네.
0: 저는 I로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 완전 충전 100% 하고 여기 와서 E로 변해가지고 다 이렇게 쏟아내는 것 같아요.
1: Yeah, me
0: 그래서
1: too.
0: 집에 가잖아요. 완전 I'm like 다시 recharge. Oh 0%에서
1: yes.
0: 하는 거예요.
1: 네. I totally agree with you.
0: Not complaining though. 절대로 oh, yeah. 불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yeah. 오해할까봐.
1: Like me too. I used to go to Seoul 네. every Saturday for 네. like a children's TV show. So that required me 매일 새벽 토요일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when I come home it would be 12시.
0: Oh.
1: So after that, I won't leave the house for like the next 3 or 4 days.
0: 그렇죠. Recharge 해야 되니까.
1: Yeah.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에너지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 가는 겁니다.
1: 그거 같다. 해리포터의 Demeter인가?
0: 네.
1: 그거 있잖아요.
0: 네. Dementors.
1: Dementors, thank you.
0: Demeter, come on.
1: Demeter는 그리스로만 신한 것 같아요.
0: 왜 내가 이거 알지? Why do I know this? Right? 자, real quick. 외향인 and 내향인. 그럼 이걸 뭐라 하지? 뭐 쉬워요. Extrovert, introvert.
1: Yeah, don't say like E. E만 맞아, 말하면 안 돼요.
0: E라고 하면 미국에는 이 MBTI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한국처럼 유명하지 않거든요. I'm a big E.
1: What? Biggie? Biggie Smalls?
0: Like, 근데 is that how you spell your name? E and then what, right?
1: 맞아요.
0: 네, 뭐 E, I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I'm an extrovert, I'm an introvert. Or 나 사교적이고 활발해. I'm outgoing. 네, on the flip side, 나 좀 조용한 편이야. I'm pretty quiet.
1: 오, 두둥님께서 he's like 두둥님께서 like 그 뭐냐 완전 introvert인데 네. 올스타에서만 outgoing하다고 나댄다고.
0: 어 그래요?
1: 아 맞네. 어머, 저는 읽은 것뿐이에요.
0: 네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두둥님. 보일 거예요. 네. 진짜 여기서만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두둥님뿐만 아니라. 몇 명 더 있습니다. 네, 몇 명 더 있어요. 조금 무섭게 말하나? 네. 웃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 그래도.
0: All right, lots of messages coming in, but we will get to your messages that we didn't get to in hour number two, so do not worry. 문자 요정이 다 챙길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So that's it for today. S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하면 아실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3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That's right. 3 very easy quiz questions, of course in English. Get them right and you get some wonderful prize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a coffee coupon is yours. 근데 요즘 어린이들도 많이 뭐지 도전하게 돼서 뭐 바나나 맛 우유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Second question, everybody loves some chicken, right? Chicken yes. combo going your way. And if you get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Is this 1번 or 한 번?
0: 1번.
1: Okay,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yes, 드디어 맞았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려요.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자, 전화번호 051-744-6693 6694 6695 6696 지금 전화 주세요.
2: In the meantime, while we wait for your call, Jesse J, bang, bang.

0: 나 이제 사람을 좀 혼내니까 말 듣잖아요.
1: 뭣?
0: 그쵸. 아까 전화 주세요. 좀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좀 세게 나가야 돼. 다음부터.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부산의 이웃 양산에 살고 있는 민병철입니다.

0: 병찬님 from 양산 반갑습니다. 혹시 병찬님 양산에는 지금 혹시 비 오고 있습니까?
1: 네,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0: 아, 이제 비 오기 시작했네. 네. 자, 병찬님, well, thank you so much. You are today's contestant. 오늘 도전자가 됐습니다. For today's EPQ. 지금 뭐, 기분 어때요? How do you feel?
1: 긴장되고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0: 저희가 영광입니다. Thank you for calling us,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세 문제만 맞히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살짝 좀 집중해서 들으면 저희가 살짝 힌트도 조금 드려요. 저랑 에이자. 그래서 잘 듣고만 계시면 아마 바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2: 혹시 영어 선생님이세요?
1: 왜? 그런 네, 오해를 좀 받긴 하는데요.
0: 네.
2: 아니, 댓글에 달리고 있어가지고.
0: 네. 일단 영어 선생님이라면 더 부담될 것 같습니다.
2: 오케이, okay, never mind.
0: 힌트 다 빼야지 그러면. 오늘 힌트 다 빼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 갈게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3: 퀘스천 넘버 1.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best answer. You step on someone's foot. Then what should you say? A. Congratulations. B. Oh, sorry. C. Good luck. What's your answer?
2: 이제 누군가가 저 그러니까
1: 네,
2: 다시 네.
1: B 같습니다.
0: B요. Sorry.
1: 네.
0: 이거 말 되나? So you step on somebody's foot. Asia, you step on your foot. 해보세요.
2: Congratulations.
0: 아, 그건 A였고요. B가 뭐였고?
2: Sorry.
0: 아, okay. C는?
2: Good luck.
0: 네, 근데 아까 병철님 B라고 하셨죠?
1: 네, 아닌가요?
2: 아니, 속지 마세요.
0: 당연히 sorry라고 해야죠. 근데 방금 그 sorry, Asia, you sounded the most Canadian ever. 그냥 sorry 해가지고 sorry.
2: Oh, sorry.
0: Sorry. 있습니다. 자, 병철님 첫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에이샤?
2: 커피 쿠폰.
0: 네. 출연료 우리 병철님한테 가야겠다. 에이샤 말고. 맞습니다. 커피 쿠폰 저희가 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걸었죠? 에이샤?
2: 치킨 세트.
0: 치킨 세트 걸려 있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Alright, listen to the second question.
3: Question number two.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0: Asia,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3: Yes, I... So, A, yes, I have. B, yes, I do. C, yes, I did. 어떤 거 같나요? A, B, C.
0: 오, 이거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1: 문제 한 번만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0: 네. 네. 자, 대화 듣고 빈칸 채우기입니다. Asia,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3: Yes, I... 이제 A, yes, I have. B, yes, I do. C, yes, I did.
0: 자, 힌트 드리자면 제가 에이자한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2: 네.
0: 그럼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1: A, yes, I have입니다.
0: 역시 나 힌트 안 주려고 했는데 네. 자, A,
1: 감사합니다.
0: have 맞습니다. Have you 질문에는 yes, I have로 대답해야죠.
2: 네.
0: 근데 no면 no, I haven't라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2: Yes.
0: 자, 두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치킨 세트 저희가 쏩니다.
1: 감사합니다.
0: 좋아요. 자, 일단 병철님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아있습니다. 여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어있거든요. 자, 지금 뭐 어때요? 좀 긴장 좀 풀었나요?
1: 더 떨립니다.
0: 더 떨리죠? 나 이 답을 원했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3: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English expression.
0: How was the movie?
3: It was amazing. I couldn't BDD my eyes off the screen. A. I couldn't put my eyes off the screen. B.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C. I couldn't make my eyes off the screen.
2: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1: 아니요.
2: 네.
0: 일단 이거 뜻이요.
1: 하겠습니다.
0: 바로 갈 거예요. 힌트 필요 없겠네요. 별신님 힌트 필요 없어요?
1: 네.
0: 오,

0: 자, 그러면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정답 어떻게 됩니까?
1: 정답 B입니다.
0: B.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아, 어떡해. 에이셔 어떡해. 병철님 어떻게 합니까?
1: 안 돼요.
0: 맞췄습니다.
2: I don't like it when you do that.
0: 축하드립니다. Hey! 맞아요.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2: Yes.
0: 이 화면 눈을 아예 못 떼겠어.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병철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EPQ 위너. 뿌이뿌이뿌이.
1: 감사합니다.
0: 네. Oh no, thank you. Yeah. 자 지금 뭐 기분 느낌 어떻습니까?
1: 아 정말. 좋고요. 성취감이 장난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야, 홍보까지. Thank you so much. So 커피, 치킨, 앤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갑니다. 병철님 축하드리고요. 자, 혹시 마지막으로 일단 방송에 나왔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0: 오, 하세요.
1: 네. 항상 제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는 제 사랑하는 와이프 탁혜진 양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딸 스텔라 케일리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Stay cool, everyone.
0: Yeah. 정말 stay cool. 혹시 이거 문자 이거 날씨 요정한테 배운 표현입니까?
1: 아, 엊그제 민수님한테 들어가지고요.
0: 아, 그래요. 제가 했네요. 날씨 요정. 날씨 요정 작업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병철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Okay?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야, 축하드립니다. To 병철님 on being today's EPQ winner.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wrap up hour number one. 우리 에이샤한테 bye 해야 되네요.
2: Bye-bye.
0: 네, 에이샤.
2: 퇴근하러 가보겠습니다.
0: Stay cool, okay?
2: Yes, I will.
0: 네.
2: Stay hot.
0: I will.
2: No, no, stay hot, as in like...
0: 그렇죠.
2: 덥다 말고.
0: 네. Like, I will.
2: Okay, sounds good.
0: 그래서 안 끌어 답했잖아요. 여러분, stick around. Hour number two at 7 o'clock. In the meantime, Jesse J. Bang, bang.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참, 큰일 났네. 영어 공부를 리딩이랑 라이팅밖에 안 했는데, 프리토킹 연습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떨리네. 올 때가 됐는데.
5: Hello, are you Minsoon? Nice to meet you. I'm Mansuru. How are you today?
3: I'm fine. And you?
5: I'm wonderful today.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s?
3: Weekend? 뭐지? 지금 뭐 주말에 데이트하자는 건가? 지금은 밀당 좀 해야겠지? I don't know.
5: Oh, me? I really enjoy watching movies. It's one of my favorite hobbies.
3: 아, 영화 보자는 말인가 보네. Do you like Korean movie? 한국 영화도 잘 보세요.
5: Yes, I watch Korean movies all the time.
3: 한국어로 다 나오는데 어떻게 봐요? 혹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Can you speak Korean?
5: The movie has subtitles, so even if I don't understand Korean, I can still enjoy the movie.
3: 타이틀? 아, 영화 제목. 지금 나랑 영화 제목 맞추기 게임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Korean movie 타이틀 스타트.
5: What kind of start do you want to do? Oh! You mean what do I do when the movie starts? Well, I usually just eat popcorn.
3: 아, 뭐야? 벌써 시작했어요. 아, 잠깐만. 팝콘. 아, 팝콘 나오는 그 영화 뭐더라? 아, 맞다. Welcome to 동막골?
5: Welcome to 동막골? What are you talking about? As far as I know, this isn't 동막골. This is Busan, no?
3: 아, 부산 나오는 영화. 아, 뭐지. 아, 마이무 따이가 하는 영화. 그 친구, 프렌드 맞죠? 오, 재밌다. 계속해요. 자, 계속해봐요. 다음 문제, 넥스트.
6: 네.
7: 오늘 배워볼 표현. 영화 자막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5: The movie has subtitles. The movie has subtitles.
7: The movie has subtitles.
2: 자막은 subtitles 혹은 closed caption이라고 합니다. 대사만 보여주는 자막은 subtitle. 대사뿐 아니라 들리는 모든 소리 정보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자막은 closed cap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7: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영화 자막이 있습니다.
5: The movie has subtitles.
7: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8: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9: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8: Let's tune in.
10: 맞다. All Star.
8: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0: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8: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0: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1: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right, time for Evie Tudgeon and Small Talk, leveling up your small talk game week by week. We have Minju-san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You look very, very summery today, Sam.
1: Yeah, it's hot.
0: 맞아요, 진짜 덥죠.
1: 너무 덥습니다.
0: 혹시 밖에 was it raining when you came in?
1: No, but it was really humid.
0: 네, 아주 습하다고 합니다.
1: Mm-hmm.
0: 아, 근데 민주쌤 오늘 코너 시작하기 전에 역시 우리 민주쌤 팬들 들어왔습니다.
1: 제 팬들이 맞나요?
0: 네, 팬들 맞아요. 지우 주준이 우왕 민주쌤 등장 이렇게
1: Hi.
0: 왔네요. 네, 우리 조준님도 민주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왔네요.
1: 안녕하세요.
0: 네, 멜라사님이랑 찍은 영상 잘 봤습니다라고도 왔습니다.
1: 아, 예. Kind of 복습하셨네요.
0: 네, 일단 민주쌤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여기서 찍는 쇼츠뿐만 아니라 밖에서 콘텐츠 따로 BFM 콘텐츠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네, 이제 좀 연기 이 실력도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쵸?
1: 그러니까요.
0: 맞습니다. 우리 전영환도 안녕하세요. 민주쌤, 민수쌤이라고 하는데 영환 안녕.
1: 네. 학생이네요.
0: 학생입니다. 영환아, 우리 서진이랑 뭐지? 그 다들 어디 갔니?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네임드랍합니다. 오늘은 네임드랍. 왜냐면 약속했거든요.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이분 이름 어떻게 해요? Fedorolovskov.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Minju-sam. But like you said, very hot outside, right?
1: Yeah.
0: 저도 진짜 나가자마자 I'm sweating as soon as I step outside.
1: I know. And summer in Korea is no joke.
0: 맞아요.
1: 점점 뭔가 더 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0: 진짜 이 날씨 때문에
1: 덥고
0: 오늘 방송국 갈까 말까 고민 중. 막 이 정도. 네.
1: 네?
0: 당연히 와야죠, 여러분. 뭐 그 정도 고민해야 할 정도 덥습니다. 네.
1: Yeah.
0: 그래서 like nobody wants to go outside anymore. You just want to stay inside.
1: Yeah.
0: Right? Find some good, you know, where it's air conditioned and just stay there the whole day.
1: 네. 맞아요.
0: 5분만 걸어도 진짜 feels like a workout to me these days.
1: I know exactly how you feel. And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at. 사실 너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최근 며칠 동안 진짜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Right?
0: 맞습니다. So, 뭐 이렇게 더운 날엔 뭐 영어로도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1: Mm-hmm. 맞습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some expressions that we use all the time during the summer. 여름에 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볼까 해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주주님도 걷다 보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네요.
1: 맞아요. Right. 서울엔 지금 비가 온다네요.
0: 맞습니다. So you're looking at it's raining in Seoul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쌤 정색 그만하세요. 두둥님이 계속 정색한다며. 저한테.
1: 어, 티가 나나요? 죄송해요.
0: So, expressions you could use, especially when you talk about just how hot it is outside.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인데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날씨에. So, let's get it. 오늘 첫 번째 네,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 melting.
0: 주주님도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이스크림처럼. 네. 녹습니다.
1: 나 녹겠어. When something melts, it turns from solid to liquid because of heat. 열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melt라고 하는데요.
0: 네.
1: I'm melting이라고 하면 뭐 몸이 녹는다는 건 아니고요. It's so hot that I feel like I'm melting, right? It's just a funny, exaggerated way to say it's extremely hot.
0: 맞아요.
1: Yeah.
0: 근데 I'm melting이라고 할 때요. 미국에는 그 유명한 I don't know if you've seen this movie. 옛날 영화인데 그 그 위저드 오브 오즈 있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그 끝에 나오는 그 마녀 있잖아요.
1: Mm-hmm.
0: 코 엄청 길고 초록 색깔 그거 뭐지? 스킨 있는 마녀.
1: Mm-hmm.
0: 물 뿌리면 녹잖아요.
1: Oh yeah. I'm melting.
0: 막 이렇게 연기하면서 진짜 녹거든요.
1: 맞아요.
0: 물 뿌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I'm melting 뭐냐면 너무 더워서 그냥 I'm melting보다 I'm melting 그 마녀처럼 이렇게 그 농담하긴 한데 근데 너무 더워서 맞아. 나 지금 녹고 있어. Right? 녹겠어. I feel like I'm melting. 완전 녹아내릴 것 같아. 이렇게
1: 맞습니다.
0: 표현합니다.
1: 네. 그리고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I'm literally melting. 이 literally는 말 그대로란 뜻이지만 사실상 대화에서 과장해서 정말 자주 씁니다. 그죠?
0: 맞습니다.
1: I'm literally melting out here. 나 진짜 지금 녹을 것 같아. 너무
0: 맞습니다.
1: 더워서.
0: 네. 그래서 요즘 날씨에 딱입니다. I'm melting. Or 혹은 진짜 너무 더워 죽겠어. I'm burning up.
1: Oh yeah.
0: 네. 근데 이 burning up은 더울 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진짜 열날 때. 그렇죠. Fever. 맞습니다. 막 감기나 몸살 걸릴 때 그 열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I'm burning up이라고 할 수 있고. Or 이거 날씨 요정도 소개했는데 나 잊고 있어. I'm roasting.
1: Yeah.
0: I'm roast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I'm dying out here.
1: Yes.
0: I'm dying out her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표현들이 모두 너무 덥다라는 표현을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인데요. 친구들끼리 oh, it's so hot 이것만 쓰지 마시고 I'm melting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자, 부스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실게요. I'm melting.
0: I'm melting입니다.
1: 읽고 계신가요?
0: 네.
1: 안 다, 보여서.
0: 다 같이 따라했다고 생각합시다.
1: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상미님 그렇군요. 그나저나 바람 많이 불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오늘 바람도 기분 나쁜 바람이에요. It's that hot humid 바람.
1: Yeah.
0: Right? 그냥 시원한 바람 느낌이 아니고 Right? It's just humid and muggy even because of the wind. 자 그러면 I'm melting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Oh, Minsuna, how are you doing?
2: I'm melting.
1: Me too. Did you at least put on sunscreen?
2: Of course.
1: Good.
2: SPF 50 every 30 minutes. Minsuna, 선크림은 30분마다 발라줘야 해.
1: Wow, that's impressive.
2: 아, 바로 내 백옥 같은 피부 유지 비결이야. 넌 모르지?
1: 모르겠는데.
0: 그래도 근데 새까매요, 저.
1: 이거 화면에 좀 밝게 나오네요.
0: 그래요?
1: 네. 필터 씌워주셨나봐요. 감사해요.
0: 너무너무 땡큐입니다. 부장님. 자, 그래서 첫 번째 표현 I'm melting. 너무 더워 진짜 녹아가고 있어.
1: 아, 예일님 따라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sweating buckets. 아, 땀이 비 오듯이 나. A bucket is a large container that holds water or other liquids. 그 I'm sweating buckets라고 하면 뭐예요? I'm sweating so much that it feels like I could fill buckets with my sweat.
0: 맞습니다.
1: 좀 너무 더럽나요?
0: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Yeah. 이 영화 어떤 영화였지? 그 매드맥스였나? 그 I don't know if you've seen that movie because you know water is so like scarce there. They're like saving their own sweat. 이렇게 땀 흘리는데 그걸 이렇게 컵에 막 이렇게 담고 막 그러거든요.
1: 오케이.
0: 네. 근데 진짜 땀 그 정도 덥다. Right? 땀을 엄청 흘리고 있다. I'm sweating buckets. 뭐 근데 뭐 I'm sweating buckets 뭐 땀이 비오듯이 지금 흘리고 있다. Right? I was sweating buckets after my workout. 운동하고 땀이 엄청 났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네.
0: 네. Or I'm sweating like crazy. 뭐 그냥 미친 듯이 땀이 흘리고 있다. 네. Or I'm drenched in sweat. 땀으로 흠뻑 젖어
1: 젖었다.
0: 있다. 네. Or I'm like I'm drenched 그래 할 수 있습니다. Sweating 빼고요. 네. I'm drenched. 이 정도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젖었습니다. 완전 젖어 있다. Or 근데 날씨 너무 더워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1: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땀 많이 나죠. 여름철 필수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m sweating buckets.
0: I'm sweating buckets. 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1: 아직 따라하실 시간도 안 주고.
0: 아, 그래요? 저를 따라 같이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친구 만났을 때 wow, you're sweating buckets. 땀 많이 흘리는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0: 네. 땀 많이 흘리는 친구들 몇 명 있긴 있어요.
1: 있어요. 네. 저 그래서, 많이 흘리는 편이거든요.
0: 그래서 yeah. you're sweating buckets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그런 표정 말고요.
0: oh, you're sweating buckets. 들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I'm sweating buckets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Oh, wow, you're sweating buckets.
2: 아,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러워. 아, 근데, 아, 맞아. I think I just lost 2 pounds.
1: That's just water weight? 야, 그건 땀이잖아.
2: Hey, a win is a win. 어쨌든 빠진 거잖아.
1: 수분 빠진 것도 기분 좋아요.
0: 그래서 바로 카페 가서 그 스무디 세 개 마시면 다시 충전을 해야죠. 맞습니다. I'm sweating buckets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너무 더워서 땀을 그 정도 흘린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입니다. Stay hydrated. 수분 보충 잘해. 물 많이 마셔. When you're hydrated, your body has enough water. 그러니까 몸에 물이 충분한 상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stay hydrated라고 하면 수분 보충 잘해. Keep your body hydrated. 물 잘 챙겨 마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ell, you'll hear this expression a lot in the summer. People often say it before or after exercising, spending time outside, or traveling on a hot day.
0: 네. Stay hydrated. Mm-hmm.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날씨 요정도 우리 그 청취자분들한테 많이 말해요. 왜냐면 특히 더운 날에 물을 많이 마시고 섭취해야 되니까.
1: 됩니다.
0: 네,
1: mm-hmm.
0: Stay hydrated. 그래서 오늘 진짜 더워. 물 많이 마셔. Stay hydrated. It's really hot outside today. Or 수분 보충하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stay hydrated.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 네, 그리고 더 캐주얼하게는 drink lots of water. 물 많이 마셔.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도 있고요. Make sure you drink enough water. 물 충분히 마셔.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할 때, 야외 활동할 때는 take a water break.
0: That's right.
1: 물 마시는 시간 좀 가져. 이렇게 걱정해 주실 수 있죠.
0: 맞아요.
1: 같이 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Stay hydrated.
0: Stay hydrated. 네. 혹시 제 목소리만 들릴까 봐 살짝 백그라운드에
1: 따라 읽는
0: 네. 다 뒤에 있는
1: 그 좋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1: Stay hydrated.
0: Stay hydrated. 자, 그러면 stay hydrated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0: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it's so hot today. 민수나, stay hydrated.
0: 아, 민주, duh, say less. Don't worry, I'm prepared.
1: Oh, you brought water?
0: Better. I brought iced coffee.
1: Well, that's not the same thing.
0: It has ice. That counts. 얼음이 녹으면 물이잖아. 너 과학 시간 때 뭐지 집중 안 했지 너?
2: <기분 나쁘네요. 웃음> 과학 시간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0: 네, 하 여러분 일단 그래서 stay hydrated. 네, 유리키님은 stay hydrated라고 보내네요.
1: 정말 오늘 너무 열심히 따라 읽어주시고 계십니다, 유리알님. 저희 네. 선물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어때요?
0: 선물 줄 수 있나요? 와!
1: 피디님 노 하시면 이제 민수님이 드릴 거예요.
0: 일단 뭐 저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챙겨드릴 겁니다. 네. That's right. So, expressions to use, especially 여러분 바로 내일 일부의 날씨 요정 말 들었죠? 내일 더 더울 거래요.
1: Oh.
0: 네, 막 비도 새벽에 비도 오는데 낮에는 막 햇빛 쨍쨍 완전 장난 아닐 겁니다. So, words and expressions to use on such a hot summer day like we're having today and for the next couple of weeks, I think.
1: Yeah.
0: 많이 더울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표현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I'm melting.
1: 아, 나 녹겠어.
0: I'm sweating buckets.
1: 땀이 비 오듯이 나.
0: Stay hydrated.
1: 수분 보충 잘해.
0: 네. 자, 일단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둥님이 무슨 걱정을 해주시네요. 뭐라고 할지 민수 제자들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 이거보다 더 심해요. 수업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아까 영환이 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애들 나머지 애들 다 안 들어와요. 우리 영환이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에 출티라는 건 없습니다라고 하네요. 이봐요 두둥이 역시 우리
1: 그러니까 아니
0: 스튜디오스는.
1: 따라 읽었나 전영환 아니지 않나.
0: 와 이 사투리 나왔다.
1: 아 진짜 안 되겠네.
0: 네 일단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for the fun segment today.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1: Okay, thank you.
0: Alright, folks, time for a quick song break.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의 스몰 톡 따라 왕 as 민주 쌤 chose 우리 유리오 킴님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나가지 마세요. 정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듀스가 보입니다. 여름 안에서.

0: 아 시작인가요?
1: 일단 하세요. 전 지금
0: 그 지금 굉장히요 그 뜨거운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노래를 평안히 들으시다가 조금 놀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둥피님께서 먼저 나는 엑스도어님, 피리님 지능형 안티세요? 예, 들어왔고요. 우리 둥피님 아! 잘 듣다가 갑자기 마이크는 제발 열지 말아주세요.
1: 아니 여러분 여름인데
0: 아직 안 끝났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고수님 왜 저러심? 네. 이거를 조금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1: 아니 이 곡 특히 여름에 나오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Can you stay still? Can you not sing along when this song comes on?
0: 네네네.
1: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0: 이거는 뭐...
1: 아마 우리 피디님도 가만히 못 있어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내가 못해서 민수해야겠다라고 마이크 올린 겁니다.
0: 근데 우리 전영화님께서요.
1: 네.
0: 어떤 의미로 이런 댓글을 다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도움이 되네요.
1: 당연히 우리 영어이지 네. 않겠습니까?
0: 우리 민수 씨 노래 아닐까요?
1: 아 그것도요?
0: 네.
1: 노래가 도움 됐나요? 여러분?
0: 딱 그 타이밍에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1: 그래요?
0: 네네네. 네.
1: 아 우리 영환이 우리 다음에 보자.
0: 처음 오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오늘 좀 협박했어요. 오늘 저희 학생들. 네.
0: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읽어야
1: 근데
0: 되는데.
1: 협박은 이거예요. 오늘 너네들 안 들어오면 민주 쌤이 혼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은 애들을 가르쳐서.
0: 네네네. 네. 그래서.
1: 너네들 오늘 안 들어오면.
0: 아하.
1: 알제 민주 쌤이 혼낸다. 이렇게
0: 알제. 네네. 그 노래 후기 이 마지막 하나까지만 읽을게요. 네. 우리 둥피님 싱어롱도 한두 번이지.
1: 아.
0: 네.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3세 번까지 갔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고수님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등을 하셨습니다.
1: 요.
0: 와 이번 주 또 가나요?
1: 아 저 사실.
0: 네네.
1: Honestly.
0: 응.
1: 오늘 딱. I went into our live broadcast
0: uh-huh.
1: and the YouTube chat
0: uh-huh.
1: was blank.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예 내 차례다라고 해가지고 1 눌러서 보냈는데 딱 제 1위 올리는 순간 1, 2, 3등까지
0: 이미
1: 뜨더라고요.
0: 위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refresh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셔야 되고 우리 진님이 2등, 베니님이 3등 그리고 우리 It's Me 민수님이요 보니까 6등 하셨네요.
1: Sixth place.
0: 네, 6등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우지우지우수님 올스타 오랜만에 출석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아, 혼내야 되는데. 왜 오랜만이죠?
0: 그니까요.
1: 왜 오랜만입니까? 지우지우지우수님.
0: 근데요, 우리 둥피님이요. 좀 네.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이 따뜻한 사람은 warm-hearted.
0: warm-hearted.
1: 두둥님 얼마나 warm-hearted입니까?
0: 왜 그러냐면요.
1: 네.
0: 이렇게 뭐 싱어롱도 한두 번이

0: 하는 방송이라는 점 네, 이해를 해 주시고
1: 좀 몇 명 더 조금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밸런스 퀴즈가 있었는데 네. 그 라운드 1이 그거였잖아요. Would you rather have a high paying job you hate or a low paying job you love?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다나 넥스트원님 같은 경우에 I choose the latter but I will marry a rich guy 라고 하셨고요.
1: 자 여기서 latter가 네. 이게 후자. 사다리 ladder 아닙니다.
0: 그쵸, 그쵸,
1: 네,
0: 그쵸.
1: L-A-D-D-E-R 아니고 ladder, L-A-T-T-E-R.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아까 뭐라고요?
0: 후자.
1: 후자.
0: 네, 전자 후자가 네. 있듯이 후자. 후자. 두 번째 거를 선택한다.
1: 후자. 난 전자.
0: 네,
1: 후자.
0: 후자. 그리고 우리 둥피님 오늘따라 굉장히 댓글이 활발합니다. 아. Money motivates me the most 라고 하셨어요.
1: 네. 네,
0: 우리 민수 씨의 목소리도 그러지 않나요? 아침 방송 안 들으시니까.
1: 어, 맞아요.
0: 네네네.
1: 두두님. 일단 몇 명 더 데리고 오세요.
0: 그리고 이제 라운드 2가 Would you rather meet 100 people a day or not talk to anyone at work였는데 7170번님께서는요. 저는 말하면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B를 선택하셨어요.
1: Exactly.
0: 네.
1: 그건 science입니다. It's science. If you talk, you use energy.
0: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하면 말할수록 네. 좀 충전이 되는
1: 오, 그런 사람들 네,
0: 그런
1: 오.
0: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1: 신기합니다. They need to be studied.
0: 네,
1: 진짜.
0: 오, 칭찬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1: 어, 누구한테요?
0: 최인숙님. It's candy to my ears. I love listening to him sing.
1: 내 귀에 candy.
0: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예상 이거 좀 커버가 좀 힘들 것 같아. 내 귀에 캔디는 좀
1: 아니 해석한 거예요. I translated candy to my ears. 내 귀에 캔디.
0: 네, 그, 죄송합니다.
1: 몰라요?
0: 네. 아, 알아요. 옥태견 씨와
1: 네, 이제 옥태견.
0: 네네네.
1: 네 가수.
0: 네, 그 백지영님이신가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리고 이제 당첨자가 있거든요. 저희는요. 정답만 맞춘다고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꾸준히 아주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도 고르고 있는데요. 누구루? 네,
1: 없어요.
0: 네, 누구루? 자, 유리에어 킴님 햄버거 축하드립니다.
1: 아이고.
0: 오, 타이밍 딱 맞게 킥킥킥이라고 다셨네요.
1: 어, 유리에어 킴님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따라 왕입니다.
0: 네네.
1: 우리 두두님도 옥민수.
0: 나가세요.
1: 내게이세요?
0: 나가세요.
1: 내게이세요?
0: 나가세요. 나가세요.
1: 나가세요구나.
0: 네네. 안 됩니다. 자,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새가 아지오.
1: 근데 좀 솔직히
0: 네.
1: honestly. 좀 비슷했죠.
0: 언제? 어, 네. 좋아.
1: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니.
0: 저 혹시 그 노래 있나요?
1: 당연히 있죠. 이 PD님 이미 우리 마지막 곡으로 틀라고 지금 걸어놨어요 지금.
0: 아 진짜요?
1: 어 설마 설마 안 틀겠어요.
0: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이번 것도 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우리 유서님 니즈소 아직도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유수님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요. 역시 극으로 시작을 하시네요. 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 네네. 자 오늘의 지유소는 뭐냐면요. Why doing laundry or sorting trash on Sundays is illegal in Germany? 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혹시 대청소 언제 하시나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1: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네. 하지 않습니까?
0: 거의 주말에 많이 하지 않나요?
1: 주말에 많이 하죠.
0: 그렇죠. 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근데 독일에서는요. 일요일에 이런 대청소를 하게 되면요.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illegal 이래요. 실제로.
1: 부자님 혹시 뭐 오늘 뭐 아니 독일 갑니까? 뭐 여행으로라도 뭐 한 달 스테이 뭐 그런 거 합니까? 이거 왜 필요하지?
0: 아, 최근에 네. 조금 그 다른 나라에서
1: 네.
0: 조금 신기한 법들을 제가 조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1: 아~
0: 그래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1: 신기한 거 많죠.
0: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발음이 Gutzeit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The Legal Hours of Silence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1: The Legal Hour of Silence.
0: 네. 이 법안 때문에
1: 독일어로 뭐라고요? What is it in German?
0: Gutzeit. Gutzeit.
1: 독일어 몰라서
0: 네. 뭐라고 고, 찾아봤어요. 그 pronunciation을 제가 들어봤는데 Gurzeit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왜 이것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게 법으로 지정된 절대 침묵의 시간, the legal

0: hours of silence in there. Germany enforces a powerful, legally mandated rest period called Ruhezeit through federal laws and local municipal ordinances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통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과 공휴일 전체가 이 절대 침묵의 시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요, 네. 이런 대청소 절대 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독일의 특별한 집 구조 때문이거든요. 네. So running a washing machine on Sundays causes strong spin cycle vibrations and hums that travel straight through the walls into adjacent homes라고 합니다.
1: 아, adjacent.
0: 네, 바로 이거는, 인접한.
1: 그렇죠. 네. 바로 옆에 말이죠.
0: 네네. 그래서 바로 이제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네. 옆집까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네. 또한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빈 맥주병이나 와인병을 외부 수거함에 던져서 쨍그랑 소리를 내는 행위조차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요 신고할 경우에 최대 5천 유로 이게 한화 약 7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웃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네. 신고를 했다 그럼 그때부터 전쟁이죠.
1: 맞아요. You don't want to make enemies with your neighbors.
0: 그러니까요.
1: I feel like especially. 네.
0: 이러한 법안이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법안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독일 사회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휴식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So the core philosophy is that Sundays must be completely free from mechanical noise and labor to allow people to bond with family or fully recover within their private sanctuary. 라고 합니다.
1: 네.
0: 네.
1: 중요하죠.
0: 네네네.
1: I think that time with your family, there shouldn't be any, you know, bothers or any, you know, anything to ruin that time. 네. 그래서 이런... 네. 가족에 위해 네네네네. 이런 법이 만들었다면 네네네. 할 말이 없네요.
0: 근데 우리 둥피님께서 새로운 법안을 하나 말씀해 주셨네요.
1: 네.
0: 저희도 7시 25분쯤 싱얼롱 안 하는 법안 만들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1: 네. 자, 올스타에서 7시 네. 25분쯤 싱얼롱 뭐 금지 이렇게 하나 말이죠. 네. 자, 일단 뭐 우리 투표를 할까요? 지금 우리 너튜브에 아주 재밌는 투표 나왔는데
0: 네네네네.
1: 일단 옥민수 맞다 아니다?
0: 네.
1: 지금 현재 56%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네. 일단 이걸로 또 한번 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찬성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I know you want it, okay? 자, 오늘 문제요정. 자, 독일의 네. 이 정해진 시간.
0: 네. 그렇죠.
1: 구사이트라고 합니다. 오늘 좀 여유가 있네요. 오늘 좀 일찍.
0: 더 할까요?
1: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0: 되나요?
1: 안 된다고.
0: 나가네요. 네.
1: 나가세요.
0: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킷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0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6: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6: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6: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6: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6: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6: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9: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10: Man, I haven't got a chance. I call him.
1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12: The time is now 7 o'clock.

0: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8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와, 이게 얼마 만에 공항이고. 진짜 내가 안 온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네. 내가 탈 비행기 번호가 보자.
1: Excuse me. Where do I check in?
2: 치킨? 아, 코리안 치킨. 와, 진짜 요새 K치킨이 그래 유명하다더만. 여기 공항에 오자마자 치킨을 찾네.
1: This is my first time at a Korean airport, so I don't know where to check in.
2: 그쵸. 한국에 처음 딱 오면 한국 치킨 딱 먹어줘야 되죠. 그런데 공항에는 없어요. 에어포트 no chicken.
1: No check-in at all? Oh, it's leaving in 2 hours. Oh, my seat is by the wing of the plane.
2: 아, 나도요, 나도. Me too. Wing. 뼈랑 순살은 시키면 항상 많이 남아갖고 저도 윙만 시키거든요. 날개만 시키면 여기 양념이 쫙 배어가지고 아우, 침 나온다. 그나저나 여기는 no chicken, sorry.
1: So where do I need to go?
2: Go? 아, 가서 먹으려고요. 아, 한국은 배달앱이 진짜 짱인데. 오자노, 아, 그러면 저기 저 앞에 공항버스 있지요? 에어포트 버스. 그거 타고 25코스 가면 치킨 굿.
1: Oh, so you mean I can check in if I take the bus?
2: Yes, yes. Chicken good. Wing good.
1: Oh, I see. Oh,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2: 진짜 K-치킨 진짜 대단하다. 공항에 오자마자 찾게 만드는 그 힘. 와, 대단하다. 오늘 배워볼 표현. 체크인은 어디서 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Where do I check in? Where do I check in?
2: Where do I check in?
1: Check in이라는 단어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호텔에 숙박 등록을 할 때,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을 때도 check in이라고 합니다. Check in을 어디서 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어디 어디. Front desk에서 check in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the front desk. 12번 게이트에서 check in 할 수 있어요. You can check in at gate 12.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체크인은 어디서 하나요?
1: Where do I check i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4: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4: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9: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1: 9:00